매력적인 누나들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윈도우가 찬양했습니다. 언제나 창문 누나들이죠. 예, 우리 창문 누나들 언제나 이제 활짝 열어져 끼는 우리 누나들인데 우리 누나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예,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열려요. 예, 너무 내가 너무 열리더라고. 어릴 때부터 너무 열렸는데 오늘도 열리네. 예, 오늘 뭐 날씨에 딱 맞는 어떤 우리 누나들의 아름다운 음색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함께 달려갑니다. 자, 오늘은 조수석 우리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음. 요 문구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조수석적 거울은 이제 그 좀 더 넓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살짝 볼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시야는 넓어지는데 모든 게 실제보다는 멀어 보이는. 그래서 이런 주의 문구를 써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로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바로 옆에서 바로 곁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 거리를 느끼는 온기를 느끼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10월 14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병욱 씨, 그 요즘 신차는 양쪽에 다 있다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옛날 차여가지고. 옛날 차. 너 엄청 오래됐어. 예. 그렇군요. 신차 다 나오는 거 좋네. 요즘 차가 좋구나.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까지 챙겨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문자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58님, 교회 가는 길을 드라이브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약간 오늘 약간 그 저기 카페 같은 느낌으로 예 시작을 해봤습니다. CAFE 카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 산뜻하게 아주 그냥 약간 좀 바람은 불어가지고 약간 추운데 약간 살랑이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 나쁘지만은 않은, 예, 기분은 좋은, 불쾌하지 않은 그런, 살랑임들, 야, 요런 것들 간직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기분 좋은 살랑임이라고 말하자마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네요, 지금 밖에. 조심하세요. 날라가지 마.

8836님, 정혜성님, 즈니즈니, 옥경즈니 입장하고 있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Is there trouble anywhere? 오늘도 감동란이네요.

자, 8972님, 디세이 오늘 사이더 미에러 얘기 흥미롭네요. 제 차가 옛날 차라서 그런가? 오토 누르면 한쪽은 접히고 한쪽은 안 접히거든요. 그건 고장난 거예요. 자, 정비소, 가까운 정비소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나 스티븐 커티스 챔맨의 What a friend we have since is us 찬양 함께했습니다. 다음 찬양이에요. 히즈윌이 부릅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7972님, 정연이 정연이 안정현이, 설공씨, 공금씨, 2397님도 입장하고 있네요.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남기시면서 출석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네, 감사를 선택하기 His Will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15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입장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자동차 얘기가 나왔더니 예, 신나게 그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설공 씨, 제 사이드 미러는요, 기둥에 박아서 예, 덜렁덜렁거려서 테이프가 발라져 있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차는 잘 굴러감에 감사라고 예, 남겨주셨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많이 놀라요. 예. 그럴 때 많이 놀랍니다. 예. 그러니까 살짝의 어떤 그 충격, 예. 외부 충격이 가해진 이후에, 내 차에서 뭔가가 덜렁덜렁 거릴 때,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잘 대처하셨어요. 테이프로 잘 발라주면 돼, 일단. 예. 제가 엊그제,

최근에 그런 차량을 봤어요. 그냥 어디 저기 주차돼 있는 차였는데 그 뒷 범퍼 있죠. 후측 범퍼가 내려앉았나 봐. 어디 박으셔가지고 내려앉았나 봐요. 근데 그거를 테이프로 너무 잘 여며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테이프로 얘를 어찌야 그래서 이게 겨우겨우 이제 지탱하고 테이프가 잘 보니까 이렇게 땡땡해져 있더라고. 예, 이렇게 텐션이 예, 그 저기 하중을 받치느라 굉장히 지금 예 타이트해져 있더라고요. 아 테이프도 고생이고 차주님도 고생이고 예 모두가 고생인 그런 차량을 봤는데 아 대단하더라. 예, 그 정도로 검소한 분은 최근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뒷 범퍼는 보통 이제 갈지 않나요? 예, 내려앉은 범퍼를 끌어올려가지고 예 테이프로 잘 붙여내는. 근데 저도 약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같은 부류구나 싶어서 예 굉장히 좀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예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하니까 예 오늘 생각도 나네요. 예 우리 김경민 PD님이 어젠가요? 예 그 정비소를 한번 예 다녀오겠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다녔던 거예요.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흐물흐물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비소에서 급하게 이제 메워주시고 예 파이팅 있게 메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경민 PD님도 그쪽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예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예 안전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민감하게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네, 당신의 안전 지킴이 디제이 건이와 함께 달려갑니다. 자, 뿜뿜 두 글자 아직까지 안 남기신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어서와서 입장하시고 챙겨가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안정현이는 어제 그 전화 연결되셨거든요. 어제 약속대로 8시 58분부터 어플리케이션 켜고 뿜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산의 공룡 티처 8433 9178 입장 맞춰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병재 이혜리 이병진 박병숙님 로이스 입장 승기 승기 증승기 왔어요. 세상.

이성훈, 정병능, 장병영, 김병주, 김병혜님 입장. 자, 우리 2327님 오늘 아무 일도 없는데 연차냈어요. 여유롭게 듣는 뿜뿜 라디오 너무 좋네요. 정말 좋겠다. 아무 일 없을 때 연차 내는 거 진짜 최고죠, 최고.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성도여 다 함께 같이 걸어가기의 찬양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24분입니다. 자, 출석 체크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지요. 단문 50원 샵 0981번 장문은 100원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무료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김병주씨.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박수현 단속 구간입니다. 예. 아, 박수형 단속 구간입니다. 있잖아요. 저기 도로 우측에 박스 형태로 그 과속 카메라 이거 박스형 단속 구간 그거를 잘못 들으시고 박수현 씨가 단속하는 구간이냐고. 박수현 씨가 왜 단속해요? 박수현 씨 너무 바쁘다. 여기저기 박수현 단속 구간입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노란봄님, 엉딱혔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 엉뜨를 틀어도, 예, 무리가 없는 그런, 예,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2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 창원 지역도 15도입니다. 현재 기온이에요. 현재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이 19도입니다. 오늘 뚝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옷차림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주말 정도 되면 다시 또 한 24도, 25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오늘 갑자기 뚝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비 온 뒤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그 가벼운 외투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좀 좋은 게 캐디건이지, 캐디건. 예, 캐디건이, 약간 좀 가을 남자 느낌 낼 때, 캐디건을 조금 이렇게 좀 즐겨 입는데, 어쨌든 캐디건, 예, 이런 것들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상철님, 건디, 한양대학교에서, 저 진상철이에요. 라고 하면 알아보실 거죠? 제가 지난번에 커피까지 쐈는데, 커피 10대잔 쐈지, 그지? 예, 진상철. 아, 그럼요. 우리 상철씨, 꼭 저 좀 찾으셔가지고, 인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상철 씨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예, 우리 상철 씨가 디자이거 언니를 조금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좀 이렇게 인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잘 찾아야 될 거예요. 숨어 있을 거예요. 숨어 있을 거니까 좀 이렇게 좀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일입니다. 10월 17일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사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0월 17일에 우리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사 70주년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뭐 그 참가 신청은 끝이 났고요. 이제 마감이 됐고 이제 우리가 함께 전국에서 우리 극동방송을 또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이 올라가셔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들 참가 직접 못하시는 분들도 그 유튜브나 우리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중간중간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또 피비린들이 등장하실 수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잔치예요, 잔치. 예, 10월 17일은 잔치입니다. 예, 아침부터 그냥 쭉 그냥 예 계속 특집 방송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김병현 씨. 어제 잠깐 다른 지역들 극동방송 들었는데요. 역시나 뿜뿜 라디오가 최고입니다. 창원 극동방송 최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다른 데 갔다 왔다라는 말씀을 예, 남겨주셨어요. 근데 아니 이거 내려주세요. 음악 내려주세요. 왜? 아니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다른 데는 가봐야지. 다른 방송도 또 듣고 그렇게 해야 우리 또 뿜뿜 라디오가 또 개선해야 될 점, 또 나아가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어디를 어떻게 우리 뿜뿜 라디오가 좀 더 해야 될지, 창원 극동 방송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김병현 씨, 예, 다른 자기 방송 듣고 오신 김병현 씨 A4용지 6장으로 이런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안정현이도 예외는 아니에요. 3년 동안 다른 방송 들었거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예, 또 공개를 해드립니다. 3년 동안, 예, 다른 방송 들으신 안정현이, 예, 안정현이, 세밀하게 보고서, 분석한 보고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말씀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전송된 오늘의 말씀, 다음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 18절 말씀, 시편 145편 8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이것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이것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이것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이것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나 찬미워십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퀴즈 풀고 있어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이것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이것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병욱 씨, 예, 간팔이라고 남겨주셨네요. 간호, 간육, 간칠, 간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 정말. 정말 예 최후까지 밀어뒀었던 힌트인데 우리 뿅 씨가 나랑 마음이 맞았네. 예 간호 간육 간칠 간팔 으아! 정답 빨리빨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아, 우리 안정현이가 계속 방송 잘 듣고 있네. 아 정말 알렉스 커피 좀 얻어먹고 왔더니 건디 삐졌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삐지다뇨. 예,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삐지고 그런 남자입니다. 예. 아 근데 저도 그 저기 알렉스 씨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고 그 우리 알렉스 씨가 저거잖아요. 우리 그 매스컴을 통해서 세족 씨 거행하시고 예, 굉장히 또 큰 반향을 일으켰었던 예, 굉장히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와, 이게 그 알렉스 씨가 이게 저기 믿으시는 분인가요? 그죠? 그죠? 세족식을 예, TV에서 텔레비에서 하시더라고.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득 담아 가지고 이제 그 누군가의 발을 씻겨 준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예, 사랑하는 사람의 발 씻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조금 더 마음을 쏟으면 그 발가락 사이사이에 우리의 내 손이랑 그와 그녀의 그 저기 발가락에 이제 깍지를 끼는 예, 그 어떤 이런 느낌. 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전해져요. 마음과 마음이 전해진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때에 어떤 그 세족 이벤트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612님, 4756님 함께하고 있고요. 1878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답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Holy Spirit, we welcome you.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 함께 하고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가운데 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간구였습니다. 간구.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간구하는, 구하는, 주를 구하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에게 가까이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은, 그죠? 예, 이 너무나도 특별하고도 너무나도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하는, 잘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렇게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거를 안 쓰고, 그지? 우리 힘으로 막 가득바득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그런 걸까? 그죠? 예, 그러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는 우리 모두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얼른 얼른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1878님, 언니가 산초를 까서 먹으라고 주었는데요. 지금 껍질과 씨름 중입니다. 인내가 많이 필요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산초가, 예, 뭐죠? 예, 산초. 산에서 나는 좀. 산초가, 예, 껍질이 질겨요. 예. 급하게 아는 척 해봅니다. 급하게 아는 척 밀어넣는데, 자, 우리 뿜뿜 정보통, 예, 우리 산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의 이야기가 저희가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문수재쌤, 미니 라디오, 너무 귀엽죠? 이 라디오 고장나신 분이거든요. 미니 라디오,

새로 구입한 라디오 너무 귀엽죠? 이번엔 고정 없이 오래 가기를 남겨주셨는데, 와, 진짜 미니 많네요. 그, 당신의 어떤 그, 저기, 주먹은 움켜진, 이게 크기를 좀 보여주시려고, 주먹과 라디오를 함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라디오가 주먹만한 건지, 주먹이 라디오만한 건지 모르겠네요. 주먹이 엄청 큰 거 아닌가요? 어쨌든, 예, 조망만한 라디오. 너무 예쁘게 나온다. 예, 정말 예쁘네요. 예, 그래서 98.1MHz에 딱 맞춰두시고, 예, 버튼 부셔버리세요. 못 돌리게 버튼 부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꽃품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은 예, 문자로 2053님 문의 주셨는데 현재 문자 답장은 문자밖에 못 보내드립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1: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냐 신 줄 믿습니다.
0: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금방 돌아올게요. 아, 비비.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인류 역사상 사람의 지식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사람의 머릿수만큼 많습니다. 각인각색이라 하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각인

긴 각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에는 창세기 1장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대전제는 그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엄청난 팩트이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아주 광대하고 장엄한 우주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이지요. 광활한 우주 존재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 중에서 그 누가 또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듣지 못하죠. 다만 우주 만물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아무도 없지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사실은 누군가 이 시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누군가 이 시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연히 이 시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계는 시간을 확인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시간을 발명했나요?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은 우주의 시작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재미나게도 우주라는 한자어는 집우, 집주죠. 그런데 앞에 집우는 공간을 얘기하고 집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단어는 광활한 공간과 무한한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대단히 철학적으로 단어를 잘 구성했죠. 하나님은 광활한 공간과 무한한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계를 만들었다고 말할 때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나요?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실한 사실은 시계는 누군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걸 누군가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말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말을 합니다. 진화론자의 위대한 거짓말은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탄로났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말입니다. 사람은 머리가 나빠도 발성 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죠. 짐승은 사람보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죠. 이것 또한 진화론자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능력으로 보자면은 사자가 왕노릇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꽤 많은 원숭이가 사람과 같이 진화되었다면은 사람보다 재주가 더 많으니까 왕노릇해야 하는데 왕노릇하는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없지요. 무리지어 사는 짐승들 가운데서도 왕노릇하는 짐승은 없어요. 물론 무리 중에 왕은 있지만 그 왕이 쫄병들에게 명령을 하지 못하지요. 왕은 자기의

0: 힘을 구사할 뿐입니다. 그것은 왕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어리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도 짐승을 움직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복에 대한 고백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를 치료하시려 사람으로 오셨지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로 인한 고통과 질고의 쓴물을 마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을 고치는 치료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누구나 다 나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심히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제주 한마음교회를 섬기시는 김병필 권사님입니다.
1: 어떤 청년인데 상당히 남녀하고 내 느낌에 꼭 노숙자 같아요. 사탕 주세요 하면서 한 줌을 줬어. 그러니까 네. 사탕을 받는 바람에 부시시 일어나더니 교회 가자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토요일 날이니까 내일 꼭 나오세요. 그럼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내일 아침 거기서 만나자 했더니 예약해서 나는 안 올 줄 알았더니 그거 와가지고 내한테 전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주 또 어떤 맛 냄새도 나고 막 아주 그 태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 막 다 끼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 애를 사랑하더라니까요. 다 목욕도 싹 하고 이발도 다르게 청년들하고 똑같이 하고 퇴수하고 새벽 기도 오죠. 수요 금요 예배 얻으니 방언도 받고 성령 받고요. 지금은 돈 벌러 다녀요. 그 애를 친동생같이 막 그렇게 일일이 교회 생활 하는 걸 가르쳐주고 몸 관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돌봤겠어요. 아유. 부모도 포기한 아들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이 내가 바뀌어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저는 나이는 벌써 집의 나이로 86살이에요 그래도 마음은 자꾸 전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젊은 줄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전도하는 게 가장 꿈이에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제주 한마음교회를 섬기시는 김병필 권사님이었습니다.
1: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만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와 교만으로 무너진 땅에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땅끝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선교지 성도들이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이란, 시리아, 북한 등 기독교 박해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정치적 긴장과 박해, 테러의 위협과 차별의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들게 하소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오지에 성경과 선교사를 보내는 사역과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성경 번역 사역이 쉬지 않게 하소서. 이 일을 섬기는 국제 선교단체와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큰 기쁨과 감동을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보복과 충돌이 이어지는 중동 정세를 다스려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로의 안정을 도모하는 평화적 타협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국 이기주의를 막아주시고 사랑으로 연대하는 주님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붐붐 라디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는 붐붐 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FM 98.1MHz, 선수의 FM 92.5MHz, 프리케이션을 통해서 청취해 주시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희씨 2부도 함께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정병기씨 2부에는 뭔가 채워야 되는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 채워질 거예요. 잘 알고 계신 우리 뿜자랄. 자, 이병욱, 예, 국립이들 하이하이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국립이들이 또 입장을 맞춰주셨어요. 예, 이렇게 또 며칠 또 사리비들이 함께 또 했는데, 아, 또 국립이들 나와줘야지. 그지? 자, 북청이 누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김지태씨도 0717-7822님도 1917님-4151님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뿜뿜 두 글자 아직까지 안 남기신 분들 얼른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브라운 월십이 찬양하네요. 오라 우리가. 류서진 4316 4048님 조혜원 집사님 우리 김화경님도 입장을 맞춰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란이라니 김란이 2부도 함께 달려가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땡큐.

오라 우리가 브라운 월십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이병욱 씨 보드랍게 난입할까 기대를 했는데 건디 오빠 너무 가만히시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지 그죠? 예, 보자 보자 하면 보자기고 그래요. 자, 디제이가 그 선을 굉장히 잘 알아요. 여기 이제 난입할 때다 아니다를 굉장히 동물적인 직감으로 동물적이나 또 본능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방금은 안 끼어드는 게 나았어요. 전해드리면서 자 10월 14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희수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가을학기 준비로 손은 열심히 준비하고 귀는 뿜뿜 라디오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 또 가을이 시작되면서 예, 가을이 오면 일감이 많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모든 분들 축복하고 좋은 시기, 바쁜 시기, 분주할수록 더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좋은 시기 잘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7165님 전파 선교사 이제 출근차 내립니다. 내일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예, 나는 전파 선교사다. I am 전파 선교사. 그죠? 네, 우리 전파로 복음을 전하는 또 극동방송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 송출되는 데에 1분에 만 원으로 1984년에 이제 책정이 됐어요. 1984년 기준 1분 방송 송출에 월 만 원에 예, 그 헌금으로 우리 또 방송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나도 힘을 얻고 나도 에너지를 얻는다 나도 은혜를 받는다 극동방송 덕분에 이렇게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 분이라면 그 감동을 다른 누군가도 예 느끼실 수 있도록 예 다른 누군가도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저도 물론입니다만 우리가 극동방송을 통해 은혜를 누린 것은 누군가가 이

극동방송이 끊기지 않도록 지켜줬기 때문이거든요. 월 만 원의 헌금으로 지켜줬기 때문인데 이제 은혜 받은 우리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극동방송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월 만 원의 헌금으로 우리 극동방송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0981번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번으로 전파 두고 자 뿜뿜 나올 뻔했네.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자랑스러운 우리 전파 선교사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65 IM 전파 선교사 이거 하니까 갑자기 또 예 DJ 마음이 동했네. 예. 자,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류서진 씨 출석 체크 2부에 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 자, 여러분들의 문자는 계속해서 기다리겠고요. 찬양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연주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지저스 오운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연주 찬양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가을에도 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라서 선곡을 한번 해봤어요.

0: 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뿜뿜 솟아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하는 코너죠. 말씀을 채우다. 오늘도 창원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네, 한 주 뭐 또 금세 잘 보냈습니다. 네,
0: 금세 간다라는 네.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네. 어느새 10월도 이제 중순입니다.
1: 네, 좀 지나면 이제 또 쌀쌀한 예. 바람 불고 또 예. 부터 방송에서 곧 또 캐롤이 흘러 퍼지겠죠.
0: 야, 저희 11월 뭐 저기 네. 말 정도 되면 캐롤이 네. 시작이 되니까 진짜 2026년도 거의 다 가고 있네요. 네,
1: 뭐 예. 다 이제 뭐 마무리 잘해야죠.
0: 야,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을 드릴 때마다 네. 하는 표현이지만 정말 빠르고 시간이 네. 예, 손살같이 달려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에 좀 상투적인 말인데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에 네.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붙잡고 있으면 네. 그냥 떠내려가기 일쑤일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네. 네. 풀은 금세 마르고 꽃은 금방 시드지만 네. 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영원함을 또 기억하며 네.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죠.
0: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말씀을 채우다로 말씀으로 잘 붙들림 바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과 또 오늘의 제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오늘은 위대한 이제 복음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묵상 메시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 인간이 복된 존재인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지만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나로 태어나서 나의 나됨의 소중함은 나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위나 신분이나 소유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사람됨과 인격은 그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천사인 것은 날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천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악마인 것은 머리에 뿔이 나서가 아니라 악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성도는 성도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성도요, 악인은 악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악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길이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 마음에 따라 사람 되어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요, 마음이 악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중심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그 얼굴이 어떨까요? 평안할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얼마나 안정적이며 평안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주야로 원수만 생각합니다. 주야로 내가 당한 억울한 일만 생각합니다. 나쁜 것만 생각합니다.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도마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복은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의 그 한 마음이 내게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겉면은 극도의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말에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고 이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종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마음을 나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됨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는 것, 그것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누구를 뜨겁게 사랑해 본 일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내가 없어지고 말죠. 우리가 좌우가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내 자존심, 내 주장이 아직 그렇게 소중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안 다 녹아 없어집니다. 내 생각, 내 뜻, 명예고 욕심이고 장래가 뭐 어떻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녹듯이 사라져 녹아 없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비워짐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비움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비움은 한쪽을 얻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본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있으면서도 없는 자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자처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무능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일부러 스스로 자발적으로 텅 비우고 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였던 그 자리를 내려와서 자원하여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신 그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함께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둘째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는 구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마,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형태나 구조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인간과 외적인 형태나 구조가 인간과 전혀 다름이 없는 진정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고, 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슬퍼하며 울기도 하셨고, 육신의 몸이 지니는 최종적인 한계인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되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 사람의 스케마를 취하시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진 신분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 본체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비천한 그런 신분의 모습을 입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이 이에 비할 바겠습니까? 내가 지렁이가 되어 지렁이를 위해서 죽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자기 비하, 자기 낮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나 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미안 신부는 평생을 나 환자들과 함께 살다가 죽은 분이죠. 그의 전기를 보면 그는 나 환자들이 사는 몰로카이 섬을 지나다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전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많은 구호 물자를 가지고 섬을 방문하여 여러 해 동안 전도를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사람이 사치로 돕는 것은 필요 없다. 그것은 단지 도덕적 향약주의다.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며 즐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마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둔병을 주십시오. 결국 그는 문둔병에 걸리고 마는데요. 그는 그러나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한자들을 찾아가니 그제야 마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함께 나병 환자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똑같은 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극치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일은 주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번민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에서 떨어지는 땀이 땀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가장 억울하고 모순과 부조리와 오해로 가득 찬 잔인한 형벌입니다. 죄 없으신 분, 한 점 허물도 없으신 분이 가장 극악한 처형을 당하시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묵묵히 죽음의 길로 내려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저주받아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함이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에 빠진 이를 구하려면 구하는 자가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비참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친히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너무나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한 이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위대한 인격자가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아졌다고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는 높은데 지위가 낮은 이들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에는 마치 악마가 들어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옷은 너무나 근사하게 차려입었는데 그 속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옷을 입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 위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얼굴도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마지막으로 행복합니다. 내 마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때 내 마음에 하늘에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은 주님의 마음이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에게만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굿모닝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우는 마음, 끝없이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0: 이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네, 말씀을 채우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묵상 메시지 함께 했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나 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나 스스로가 참 부족하고 네. 뭔가 좀 별로인 것 같고 네.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분들. 네, 네. 그럴 때 저는 항상 그 생각의 종착지에 가게 되는 게 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였는데 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시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고 네. 예,
0: 행복이 있고
1: 행복이 있고
0: 그리고 예. 위대해지죠 내가 네. 예수님의 마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1: 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우리의 네. 삶을 사는 것이 네. 우리 잘 모르지만 인생들에게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갈구하는 그런 네.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네.
0: 내 마음에 무엇이 있냐 내 마음이 결국은 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삶, 그 기쁨의 삶, 그 행복의 네. 삶이 곧 내 삶이 되는 것이죠.
1: 그렇습니다.
0: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1: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투루 이렇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네.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닮아가야 할 우리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에 대해서 또 네. 정리를 해 주셨죠. 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예, 마음. 네. 참 어렵습니다.
0: 참 어렵지만 예. 막상 우리가 시도를 하고 진짜 나를 높이려고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데 안 되잖아요. 잘. 거기서 우리가 열등감과 우울과 온갖 비교들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냥 나를 탁 비우면 나를 낮추면 그러면 사실 안 어렵고 훨씬 더 행복한데 예. 사실은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의 생각을 전환을 가지는 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잖아요. 예. 복음은 우리가 막 아둥바둥 힘든 게 아니라 예. 내가 선택했을 때 진정한 예. 평안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힘 빼고 탁 힘 풀면 그죠 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니 한 방에 그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터치를
0: 네. 네.
1: 높아지려 하고
0: 네.
1: 뭔가 부유해지려고 그러고
0: 예.
1: 뭔가 세상에서 뛰어나려고 예. 예. 아둥바둥하지만
0: 예.
1: 어디 잘 됩니까?
0: 그것만큼 힘든 게 또 없잖아요. 그렇죠?
1: 예. 그 마음을 품으니까 예. 그게 안 되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등감, 예. 뭐 질투, 비교,
0: 우월감, 뭐
1: 네. 그런 모든 문제들이
0: 교만,
1: 거기서 뭐. 시작이 되는 거예요.
0: 네, 네. 그렇죠. 예. 네.
1: 그렇습니다. 아, 이 모든 것들에서 네. 참 자유를 얻는 법 바로 네.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네. 라는 오늘의 말씀.
0: 예수의 네. 마음은 네. 나를 비우는 거. 비우는 게 어렵지 않다. 비우는 게 더 쉬운 것이다. 예. 나를 낮추는 것이 예. 진정 그게 쉬운 것이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진짜 나를 버려야 되는데
0: 네.
1: 쉽지 않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마저도 주님께 네.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네. 오늘 뿜뿜 라디오 말씀을 채우다 함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0: 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진정 예, 행복함과 예, 기쁨과 그리고 나 자신이 좀 복음 안에서 위대해짐을 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창원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2: 둘째 아이가 간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가족 모두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말씀과 찬양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 둘째 아이가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했고

0: 이 감사한 마음을 작게나마 나누고 싶은 마음에 창원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은혜와 감동,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4시간 오직 찬양과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방송, 상업광고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후원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문이 됩니다. 창원극동방송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

0: 네, 지난주엔 초등학생 19명을 인솔해서 제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질문이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너는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니? 라는 질문에 자신은 매일매일 사랑스럽다고 대답한 아이가 6명이었고요.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아이가 1명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 속에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느껴져 울컥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룬 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참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우물정 0981로 지금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선한 열매 교회 남이루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날씨가 이제 조금 제법 가을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예. 네. 바람이 찹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이러다 곧 이제 겨울이 올 텐데요. 참 가을은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묵상 포인트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0: 네네.
1: 오곡백과 물에 있듯이 우리도 성숙의 열매를 맺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계절입니다.
0: 아멘. 예, 오늘 키워드는 성숙입니다. 예, 더 성숙해지는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0: 아멘.
1: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마다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중보기도팀을 축복하시고 우리 소망의 기도팀을 축복하셔서,
0: 아멘,
1: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함께 아뢸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고 간증이 감사가 풍성한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요, 행복, 하나님 그 찬양 듣고 기도 제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방송 와서 저보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도의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921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조카 이다윗이 태국 출신 아내와 결혼해 4살 아들과 최근 태어난 딸을 키우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교회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 잘 연합하고

0: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지며 온 가족이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다윗 횡재와 또 기독교를 잘 알지 못했던 불교 영향권에서 자란 태국의 자매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출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내 되시는 분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와 또 출석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야 이들 다문화 가정이 주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태어난 아들, 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주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주민들이 500만이 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도 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사회가 한 동포라고 한 김구 선생의 말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다윗 횡재의 가정에 특별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예, 711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미숙아로 태어나 단장 증후군으로 장루 복원술을 앞둔 아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의료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고 또 아기가 건강을 회복해 좋은 가정을 만나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110님 네, 기도 제목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단장 증후군 그리고 장에서 음식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멍난 부위를 메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립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수술하는 의료진, 돌보는 모든 간호사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단장 증후군을 앓고 장로 복원술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아기를 주께서 이 땅에 뜻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입양하라고 하는데 이 아픈 사연을 지닌 아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일찍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예, 184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척추수술 부위에 염증이 재발해 입원 중이신 어머니가 이번 주 금요일 척추 고정 수술을 받으십니다. 수술이 잘 되고 염증과 후유증 없이 회복돼 통증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대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1: 예, 1846님, 네, 시어머님인지 친어머니인지 모르지만은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척추 고정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피인을 가지고 고정해야 하고 또 염증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항염증제를 투여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난 끝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 어머님께 주를 향한 믿음의 눈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수술 이후에 완쾌되는 대로 찬양대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듯하게 신앙생활 해가는 가정 같은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원망해보다 이 감사의 계절에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정금같이 되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좋은 의사와 치료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약이 효과가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온 성도들의 기도,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팀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어서 온전한 회복과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예,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신 이모와 이모분께서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시며 기존 예배당과 사역을 이어갈 분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당과 시설이 복음 전파를 위한 귀한 공간으로 계속 사용되고 좋은 사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셨습니다.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연입니다. 그러면서도 소망스러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대구에서 사역하던 이 사역자 이모, 이모부 이 사역 가운데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그 오심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임마누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1: 아멘.
0: 새로운 사역지를 잘 챙겨서 열매 맺는 복음 증거 사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지금 일하고 있던 곳에도 좋은 후임자들을 붙이시고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바르게 세우고 불러 모으는 일들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날 개척교회를 다 두려워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여전히 주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자에게는 여전히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 사역지가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94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청년이 코에 이물질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문제로 두 번이나 수술 경험이 있어서 심적 불안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잘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9404의 이 청년이 교회 청년이 몸이 불편한 것을 놓고 중보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코에 물질이 생겨서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 이분에게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미 육신이 연약해서 두 번의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가 저들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의료진에게 맡길 것은 맡기고 기도하여 고침받을 것은 기도하여 고침받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주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분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오니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는 것이 주께 기쁨이 되고 상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분이 수술하지 않고 낫는 귀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 좋은 의료진을 만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예, 325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지금은 주님과 멀어졌고 자원봉사만 하시고 계십니다. 늘 돌아오시길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쉽고 신앙을 네. 회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시죠. 3252님이 친정아버지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어렸을 때에는 부친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시험이 들어 이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 공동체와 떨어져 지내고

0: 있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를 꿈에 찾아가시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시든 딸의 간절한 권유와 소원을 따라 교회 출석하시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아버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아버님뿐만 아니라 소위 가난한 성도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다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며 이 집사님과 아버님이 함께 예배하는 즐거운 예배가 속히 찾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예, 909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니가 뇌와 심장, 무릎, 당뇨 등 질환이 많으셔서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통증이 조금이라도 덜 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릎 관절이 하루속히 회복되셔서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모친의 연약한 질병들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머님은 뇌도 문제가 있고 심장이나 무릎에도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당뇨가 있어서 자녀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셔서 남은 여생을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노년에 자신이 강건해야 자녀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사오니 주여 택한 백성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다시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0: 네, 205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내가 어깨수술과 시술을 위해 여수병원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진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수술과 시술이 잘 마무리돼 두 분 모두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1: 네, 저 어깨 치료는 잘 안 되는데 나으면 금방 나으니까 또 요새는 저 치료하는 병원들이 참 잘하는 병원들이 많더라고요. 자, 기도하십시다. 2054님 아내와 처형이 어깨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술, 시술 또 교정받기 위하여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어르신을 만나서 깨끗하게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시는 주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많이 사용한 신체 부위에 여러 가지 불려함이 생기는데 두 자매가 똑같이 아마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고통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고 주를 더 붙드는 믿음의 성숙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이 연단, 이 시련 이후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예, 95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사위의 인사발령도 은혜롭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디로 가든 직원들과 갈등 없이 화목하게 지내며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1: 예, 9507님이 결혼한 딸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자녀는 결혼을 시키기 전에도 걱정이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늘 마음의 근심이고 걱정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렸는데 무엇보다 믿음에 시련이 들어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따님과 사이가 직장을 옮겨 다닐 때에도 좋은 위치에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직장생활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자기를 성취하고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품에 안겨서 교회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기도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바른 신앙을 가지고 출가한 자녀는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믿음이 조금 부족하거나 신앙생활에 게을리하면 부모는 자불란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 딸과 사이가 온전한 교회의 중심이 될 만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예, 62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내가 내일 갑상선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여도 마음속 불안함이 있을 아내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수술이 잘 돼 건강을 회복하며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202님이 사랑하는 아내의 암수술을 목전에 두고 본인도 불안하고 아내도 불안해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고 곡식이나 세포도주가 많을 때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다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내적인 고백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수술을 하는 병원과 의료진을 주님 기억하시고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0: 온전히 완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는 대로 다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기에서 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립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부부간에 어렵고 외로울 때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깊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70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셨네요.
0: 7087님, 이와 비슷한 상태와 또 마음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 7087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어려울 때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부족함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고 붙드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옵소서. 말씀이 자라서 10배로 30배로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자연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땀도 흘리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풀어서 살만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변에 위로하고 서러움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예,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병원 실습 이후 건강이 나빠져 간호학원에 출석하지 못하고 9월 시험도 놓쳤습니다. 내년 3월 시험을 준비해야 하지만 학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미 낸 학원비도 걱정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학원과 원만히 소통하며 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험을 준비할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분이 간호학원에서 종사 시험을 공부하고 또 실습을 하는 중에 이렇게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차츰차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생각만 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또 중요한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좋은 병원의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월에 시험을 치러야 되는 행편이고 또 이미 지불한 학원비 문제도 원만하게 타결이 되고 해결이 되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려고 선한 동기를 가진 이분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57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기쁨으로 결혼하고 두드러기와 불안한 마음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급히 필요한 돈이 마련되어 빚과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네요.
0: 네.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일생의 반려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죠.
1: 네.
0: 사랑하는 주님,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 준비가 되어서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 5723님의 자녀도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먼저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아름다운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좋은 배우자감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갖추어질 때 더 좋은 배우자감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선한 만남을 이루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이분의 배우자가 자녀가 되도록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예, 047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4살 딸이 잦은 음주와 외박을 하고 부모에게 거친 말과 행동을 해 마음이 아픕니다. 딸이 해로운 생활에서 벗어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하셨네요.
0: 아, 우리가 자주 보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데 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0476님 24살이나 된 가난한 딸이 사단의 문화, 세상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부모님에게도 거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이분의 딸이 이 세속적이고 또 사단적이고 정욕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딸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꿈에 찾아가시든지 주변에 선한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부모의 눈물 흘린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속히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0413님께서 긴급한 중보 기도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울산 현장에 화재가 나서 대피 중이라고 합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기를 빨리 정상화돼 근무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0413님이 아들의 작업하는 현장에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도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화재 현장에서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119 소방대가 긴급하게 출동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화재를 진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이제는 건조해지고 화재가 빈발하게 이곳저곳에서 발생한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산업 현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기도 제목을 올린 이분의 아드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또 직장도 안전하게 속히 다시 재출근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창원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선한 열매 교회 남이루 목사님, 제작의 백은동 PD, 저는 소망의 기도의 또감사교회 윤현숙 사모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감사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 이제 다 살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으며 살고 있느냐?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는 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물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인처럼 섬길 수 있는 재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단순히 소유의 문제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인의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내 마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과 23절에서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눈을 말씀하실까요? 내 마음이 땅의 것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쩌면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땅의 보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의 보물을 붙들수록 우리 안에는 염려가 커집니다. 땅의 보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염려입니다. 재물이 부족하면 걱정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노후는 어떻게 되지?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지고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또 걱정하게 됩니다. 재물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재물의 양에 따라 평안과 불안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을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들의 핀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0: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궁극적인 분이 재물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결국 걱정과 염려의 깊은 곳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필요를 알고 계실까?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쌓아놓아야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절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평안은 창고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땅의 보물은 우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19절을 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것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쌓아놓은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우선순위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돈을 어디론가 또다시 옮겨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경험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땅에 쌓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나의 보물은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디에 보물을 쌓았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보물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적어서 걱정하고요. 많으면 잃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 남은 모든 인생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보물을 쌓았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보물도,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늘의 보물을 쌓은 복된 인생으로 발견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 지역번 0555 546국에 7728번 055 546에 7728번 하늘꿈 우리 교회나 지역번 호 055 269국에 9810번 055 269에 9810번 장원 극동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10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15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20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10월 22일 목요일 동광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양교회에서,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 통영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모님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2026 사모의 수다가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동산 세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10월 15일 목요일까지고 선착순으로 15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277-370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조이코리아 카다로스 초청 찬양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복래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011-19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청춘찬양단 초청 찬양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성시화를 위한 가을 부흥축제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고성제일교회에서 백동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7755-3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동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7200-273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호 당신의 날 진주 나들목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찬양과 말씀, 간증과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4584-063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정용 초청 1025 전도축제가 10월 25일 주일 저녁 7시 신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42-646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기념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랑의 책 기증 운동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도서는 2021년 이후 출판된 도서이며 자세한 문의는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해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성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진해침례교회에서 권준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 0555-542-464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0: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국내외 한인선교연합기관 세 곳이 업무협약을 맺고 현지교회 중심의 동반자 선교의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한인세계선교사회는 어제 서울 동작구 세계선교협의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정지원 위주의 선교를 뛰어넘어 선교사들이 현지교회와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비서구권 선교사의 증가와 세계 선교 질서 변화에 따라 현지교회가 주도하는 동반자 선교 방식이 필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오는 11월 24일 교단별 동반자 선교 모범 사례 발표회를 열고 선교 패러다임 전환을 계속 강조할 예정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가 어제 2026 온누리 사역축제를 열고 복음의 양면성을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교회의 사회선교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유진아 목사는 신앙의 사사화를 지적하며 사회선교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오병이어 공동체와 온누리 울타리 등 약 30개의 사회선교팀을 통해 쪽방촌과 탈북민, 다문화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제 강의에 나선 이재훈 담임 목사는 진리와 책임을 붙드는 하이브리드 교회를 교회상으로 제시하며 유기적 관계를 보존하는 제도적 구조의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교회에서 규정을 만들 때는 그 규정이 누구를 지키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단절을 겪기 쉬운 농어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일하고 예배하며 교제를 이어가는 일터 공동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일터 공동체 옹기종기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농어촌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밭일과 반찬 제작, 김장 봉사를 진행하며 소통하는 출퇴근형 공동체입니다. 70세 정혜보 목사와 74세 임성재 목사 등 은퇴 목회자들은 16,529제곱미터 규모의 숲 산책로 조성과 1,500포기의 김치 담그기, 독거노인 도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주민들의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주고 공동체의 문화 공간을 개방하며 교제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기중 옹기종기 대표 목사는 은퇴 후 교회 밖으로 나온 목회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교회 하늘다리 아카데미가 목회자 설교 세미나를 통해 AI를 설교 연구의 조력자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종교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 용인 ACL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제4회 다음 시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생명 선교사와 전창희 목사, 안덕원 교수는 AI를 설교 대필 도구가 아닌 성경 연구 조교로 활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본문 대조와 성경 해석에 대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용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는 설교 반응과 관련 교인들이 진솔함과 본문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좋은 설교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제까지 비가 내린 이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하루를 출발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10도 선까지 떨어지겠고 내일 이른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아래를 보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개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포교 활동을 하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희수야, 여기 웬일이고?
2: 아, 여기 유명한 오겹살집이잖아. 들어가려고 줄 서 있었지. 아. 야, 너 요즘 러닝에 제대로 꽂혔다더니, 오, 옷도 그렇고 너 제대로 운동하나 보다.
3: 아, 와, 멋지나.
2: 아, 대단하다. 야, 근데 너 혼자 달리면 안 심심해?
3: 아유, 네. 매일 유튜브로 우리 러닝 전문가 치타님 영상 보면서 달리니까 막 혼자 달리는 게 아니지. 그리고 요즘은 그 회사 끝나고 안 뛰면은 아, 이거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잠도 못 잔다.
2: 야, 너 이런 기세면 곧 치타님도 만나러 간다고 하겠다?
3: 안 그래도 치타와 함께하는 무료 힐링 러닝 챌린지 한다길래 내가 바로 신청했지. 희수야, 희수야, 니도 고기 좀 그만 구워 먹고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2: 야, 내 차례다, 내 차례. 그럼 난 오겹살과 즐거운 러닝하러 간다. 안녕.
4: 심장 터지겠다.
5: 자, 여러분, 러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확하고 진정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자, 그럼 마지막 스파트 내려리를 뛰우자.

0: 스포츠 태우자.
1: 아, 재민님 그 달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에너지가 넘치신데요.
2: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치타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1: 그 저 혹시 뛰면서 그 우주적인 그 생명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2: 예, 갑자기요? 예. 생명 에너지요? 예, 예, 예. 아,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달리면서 힘들다. 예. 아, 얼마나 더 뛰어야 되노? 막 이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1: 그 재민님 안에는 제가 보니까 아직 그 미처 깨어나지 못한 잠재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어? 그걸 깨우려면 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정화?
1: 아, 저희가 그 매주 그 심신 정화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사람들도 참 좋아요.
2: 아, 저기 치타님 지금 눈빛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1: 아, 참 우리 소모임에 오면 단순히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해답을 찾고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2: 아, 이제 예. 목소리까지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1: 재민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소모임은 이 재민님 같은 분을 위해.
2: 아, 저기 그게 제가 앞으로 야근하고 잔업 뭐 어쨌든 엄청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소모임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 아,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아니, 재민님.
3: SNS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만나는 모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온라인 콘텐츠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2: 2단 브레이커
1: 단디 보이소이.
2: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삭임을 거부하세요. 그 대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2023년에 목회데이터 연구사라는 곳에서 개신교인의 헌금의식이라는 주제로 여러 질문들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조사 대상이 1,000명 되는데요. 1,000명 중에 헌금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1% 정도가 됩니다. 적은 숫자는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 50% 약간 더 되네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사실 저기 보시면 저는 저렇게 해석을 해요. 동의한다. 51%는 복받는다 생각하는데 뒤에 보시면 6%가 잘 모르겠다 돼 있죠. 저는 잘 모르겠다가 모르는 게 아니라 동의한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럼 실질적으로 한 57% 정도, 60% 정도는 헌금과 복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헌금이든지 돈이든지 드리는 것에 대해서 헌신, 시간을 드림 이런 것이 사실 말하기가 되게 어렵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죠.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오늘 사실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이요 헌금과 드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이제 5년 됐는데 이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회피했던 것이 아니라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몇몇 분들에게는 그런 걸 좀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들었는데 대체로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서로 조심스럽게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똑같은 조사에서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64%입니다. 한 65% 정도가 10명 중에 7명이 담임 목사가 대해서 강단에서 교회에서 돈이란 얘기가 나오는 게 껄끄럽고 별로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현실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면 조금 다르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 주제에 의해서 단일 주제만을 다루는 성경 본문 중에 아마 가장 긴 본문이 아마 은사장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에 대해서 세 장을 통틀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이 바로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두 장을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집중되어서 이 부분이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다루고 있는 말씀 구절들은 사실 신약 전반에 다 흩어져 있고 잠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의 내용 중에도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주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욕망에 따라서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만큼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침묵하면 안 되겠죠.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고린도 후서에 있는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 헌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각각 적게와 많음, 복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나누는 시점으로 1년 전에 우리가 그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제는 나의 소식을 들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너희들에게 갈 건데 1년 전에 너희가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헌신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편지의 내용이 이 8절과 9절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았지만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보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가요? 아니면 되게 껄끄러운가요? 되게 껄끄럽죠. 서로 불편한 관계,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에 대한 기본적인 욕심과 초대교회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꺼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첫 시작을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언제 가장 어떤 식으로 많이 쓰나요? 적게 거두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니까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넉넉하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죠. 물론 그 말은 100%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초점이 조금 달라요. 이 말씀은 마치 투자처럼 종잣돈 많이 넣으면은 많이 거둔다는 식의 그런 대응 관계의 보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은요, 적게라는 단어와 많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어요. 적게라는 말은 원래 그 의미는요, 분량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아낀다, 움켜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끼면서, 아까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움켜쥐면서, 마지 못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거죠. 마음가짐의 문제고 고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많이 심는다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많이라는 말의 원문은요, 분량을 나타내는 많이가 아니라 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아까워하고 움켜지면서 마지못해 심는 자는 거두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고, 복으로 심는 자는 복을 받은 것을 따라서, 복을 따라서 복을 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많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6절에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도, 6절에 있는 이 복이 5절에 보시면은요, 잘 위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참 연보답고 약속한 연보를, 연보라는 단어가 있죠. 이 6절의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5절에 있는 연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또 6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요, 약속한 복을 너희가 약속대로 복되게 드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대로 5절에 보시면 연보다운 것과 반대되는 것이 억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억지라는 단어도 원래 단어 뜻은요, 욕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요, 뭐 얼마만큼의 분량을 드리느냐, 물질을 드리느냐, 액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를 하거든 헌신을 하든 무언가를 드릴 때에 그 드림의 동기가 되는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게 고백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드리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가 어떤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말함에 있어서 초점을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해서 이 8절의 말씀을 쭉 합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8절의 말씀 보면 먼저 들어오는 게 넘친게 한다, 넉넉하게 된다, 넘치게 된다, 이 말이 먼저 눈에

0: 들어오는데요. 사실 이 8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8절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짧은 한 절에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모든 것의 중심이 시작이 그리고 끝이 완성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되고 넘치게 되고 넉넉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넘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우리를 넉넉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넉넉해지고 넘치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소유가 된 것이 흘러 넘쳐가게 되므로 다시 한번 넘심이 전달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연보와 헌금을 얘기할 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도 명백하게, 명백하게 밝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1: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0: 아멘. 고린도후서 8장도 역시 연보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첫 출발로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 버리시고 다 내려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내려와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연보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깨닫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웃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간 은혜는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허락된 것들이 흐름을 통해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도록 역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시간도 사용될 수 있고, 거기에 돈도 사용될 수 있고, 거기에 우리의 헌신도 사용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연보, 즉 돈과 헌금이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을까? 그것은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그리고 사람이 속해 있는 세상 그 시대의 가치관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물질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속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이해를 방해하는,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세속적 가치관이 경건의 모양을 가장하고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사실 세속적인 것이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속적인 것이 경건한 모양으로 종교의 모습에 옷을 딱 입게 되면 우리들을 많이 속이고 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건이라는 단어와 이익이라는 단어, 여기서 이익은 통상적으로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이익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두 가지가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조심해야 될 대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죠. 헌금을 복받는 투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일조 얘기 잠시 잠깐 하면은요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십일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말하잖아요. 시험하러 보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요 사실 조금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준댔잖아. 봐라 십일조를 하면은 채워준댔잖아. 그러니까 십일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뉘앙스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요 11조 하면 채워줄

특별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탄식하며 쏟아놓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때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서 막 잘 안 할 때, 타일 때, 막 엉망을 하고 대충 할 때, 야 네가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뭘 안 해주겠니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공부하면 해줄게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속상해서 하는 말이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헌금을 복받는 투자로 생각하는 것, 예배를 성공의 도구로 여기는 것,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저는 그 말을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거꾸로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방점이요 인생의 성공에 찍히면 안 됩니다. 예배의 성공에 찍혀야 돼요. 그런데 인생에 성공하려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신앙이에요. 겉으로 볼 땐 사실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속이 세상과 똑같죠. 더 가지라고 말하는 세상, 네 것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하는 세상, 쌓이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똑같은 말을 거룩의 언어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뒤쪽에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넉넉함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과 우리는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노자라든지 도덕 노자가 말하는 것처럼 무의도식과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요 넉넉함입니다.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을 놓고 시간만 많다 이러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요 부족함이 없는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요 있는 줄 족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나는 만족함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 넉넉함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손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연보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속성도 방해물이 되지만 노골적인 반대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내가 번 것은 내 것이다, 교회가 왜 내 돈에 관심을 갖느냐, 왜 자꾸 돈돈돈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속에 숨어있는 욕심이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디모데서 3장 2절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하면서 말세의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쭉 얘기하는데 저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확 떨어져 나가가지고 산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게 사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누리고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잘못된 경건의 표상이 뭐예요? 자기를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든 경건을 가정한 세속성이든 핵심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손은 점점 더 굳어지고 쥐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쥐게 되게 되면 내가 쥐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불안하게 되죠. 더 가지지 못할까 불안하고 가진 것이 사라질까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들은 누리지 못할까, 남들보다 즐겁지 못할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이 쌓아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죠. 결국 세속성에 빠지게 되고 이 세속의 가치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감사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인색하게 만들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의 삶이든 드리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자꾸 가두게 되죠.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가족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가족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청년들을 사역할 때요. 청년들 직장 나가는

0: 청년들에게 항상 기도해 주면서 고백하고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네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하나님께서 너의 사장을 통해서 네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 그 월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과연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가, 강박에 쌓이지 않고 인색해지지 않고 혹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결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음을 깨닫고 받았던 것에서 드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드림은요,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았음에 대한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넉넉하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요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요하게 하셨고 그 부요함 속에서 넉넉함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다, 물질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1: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0: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건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요 수천 년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시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6절의 말씀 잠깐 인용했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모티브가 이제 농부의 이야기거든요. 농사를 짓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해서 쓴 말이에요. 조그만 것들, 씨앗을 조금만 뿌리면은 얼마 그 뿌린 만큼밖에 안 거두지겠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만들어 심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창조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그가 심을 뿐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뭔가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주인의 것인데 이것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림의 첫 열매는요, 첫 질문은요, 얼마를 드릴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전부를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만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시면은요, 12절 보십시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단순하게 줄이면 뭐예요?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으면은요,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됐던, 호흡이 됐던, 물질이 됐던, 가족이 됐던, 일터가 됐던, 오늘의 양식이 됐던, 우리가 받았던 십자가의 구원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받은 것을 세워보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드림이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받은 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드리는 순간이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이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드릴 때에 즐거움과 관대함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1: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0: 아멘. 마음의 정한 대로라고 하는, 마음의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미리 생각하고 내가 결심한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떠밀려서가 아니에요. 누가 하니까 나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과 양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다른 누군가에 비교해서 나도 이만큼 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저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액수를 정해주지도 않죠. 정해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인색함이라는 말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인색함이라는 말이요, 원래 성경의 말씀대로 단어해 보면은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근심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이 근심을 사용했었죠. 고린도 교회 갈 때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근심하길 원치 않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근심의 원래 뜻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프게 하는 거, 걱정하게 하는 거. 이 말씀 드렸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근심함을 드린다라는 것은 아까워하는 것이고 너무 아까워하는 나머지 또 이것이 없어짐에 대한 마음이 두려운 나머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면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즐겨 원하지 않으십니다. 즐겨내는 것, 기쁘게 하고 기꺼이 하는 것.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액수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빈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에서 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아는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8장에서 연보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니아 교회 얘기를 계속해요. 왜 마게도니아 교회를 얘기를 하냐면요, 은혜가 아니고 조건으로 얘기하자면요,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는요,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마게도니아 얘기를 하냐면 은혜가 있으니 자기 먹고 살기도 빡빡하고 힘든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다라는 겁니다. 드리더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관대함을 환경과 조건이 갖춰진 자의 여유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의 결심이자 고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기꺼이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는 즐거움과 관대함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액수를 정해준 것도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서로를 위해서 통용하며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은혜를 드리고 그 드림이 자기가 드리는 것으로만 해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그곳에 있는 지역들이 그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즐거움으로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드리는 사람도 기뻐하고 받는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는 한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좀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를 주시고 씨를 심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열매를 더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심을 것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움켜쥐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은 아닙니다. 광야의 만나를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5절 보시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의 이야기죠. 내일을 염려하며 남들보다 더 가지겠다고 움켜쥐었지만 그들이 내일이 왔을 때 쥘 수 있었던 것은 썩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열심히 살아야죠. 물질을 그리고 시간을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드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드릴 때 약속해 주신 것이요, 드린 그대로 채워준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감사의 고백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이 의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그게 물질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0: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드렸을 때 드린 만큼 손해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감사가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너희 후한 열모로 말미암아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면요,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쌓일 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죠.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 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형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오후의 문을 찬양으로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밤에 그 하늘 혹은 달, 별 이런 걸 스마트폰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찍어봤는데 이 초점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뿌옇게 나오거나 뭔가 희미하게 나오거나 그게 좀 아쉬운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체 사진, 우주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분들은 초점을 어떻게 맞추나 하는 궁금함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요. 그분들은 렌즈 앞에 판을 하나 더 씌워놓고 찍는다고 하네요. 바틴오프 마스크라고 부르는 판을 하나 씌워놓고요. 그 판에 홈이 있는데 그 홈으로 빛이 통과해서 들어올 때 그것이 뭔가 그 규칙에 맞게 일직선으로 딱 세워지면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눈으로 렌즈를 봐서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장치를 통해서 그래서 초점을 완벽하게 잡아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신앙도 초점이 맞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흐릿하고 어지러운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죠. 초점이 주님께 딱 또 말씀에 딱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믿음의 기준선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에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을 정확히 일치시킬 때 흐려졌던 내 삶의 시야가 바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초점 맞추는 게 필요하죠. 그 초점은 어디다 맞춘다고요? 십자가에 맞춥니다. 오늘 우리 문자의 주제 단어는 초점으로 해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초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첫 곡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예,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에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가 요동치고 흔들릴 일이 없겠지요. 오늘 우리 문자의 주제 단어가 초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두고 나의 초점을 그 진리의 말씀에 두며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은 초점이라고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초점이라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 중에 하나가 남극 대륙 아니겠습니까?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춥죠. 그런데 그 남극에 사는 짐승들 중에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펭귄 종류가 있답니다. 이 황제 펭귄들은 서로의 몸을 빈틈없이 딱 밀착시켜서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의 날씨를 버텨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몸을 바짝 붙이고 서 있는 그 펭귄들의 가장 중심부의 온도를 재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심부는 섭씨 30도쯤 되더랍니다. 바깥엔 지금 영하 30도도 넘게 떨어지는데 그 안에는 섭씨 30도, 한여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깥쪽 가장자리에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 안쪽은 전혀 다른 온도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펭귄들이 바깥에만 있는 펭귄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자꾸 바꾼대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몸을 녹인 펭귄이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그래서 한 마리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 함께 그 추운 날씨에 살아남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힘겨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눈에 보일 때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또 나의 온기를 함께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아무리 매서운 바람으로 우리를 움츠려 들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0: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들 함께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누가 오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수전도단 창원지부의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전부 남자분들이셔서 분위기가 약간 칙칙하긴 합니다만 네,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부터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 창원지부에서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이제 노정헌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노정헌 목사님 나오셨고요.
2: 네. 네. 네, 저는 창원 높은 부르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철민 목사라고 합니다.
0: 예, 박철민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예, 저는 예수전도단 창원지부 전도팀장으로 있는 최철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최철영 목사님 전에 또 함께 뵀던 기억도 있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의 목사님이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신 거죠? 목사님 세 분이 출동하실 정도로.
1: 아, 네. 네, 저희한테 아주 예. 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요.
0: 예. 네. 어떤 이벤트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어떤 뭔가를 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비바 워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0: 예.
1: 이제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네.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예배를 소개하고 또 좀 초대하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0: 예,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될 때는 어떤

0: 계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새로운 예배 모임을 시작하시게 됐을까요?
1: 제가 좀 이렇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0: 예.
1: 예. 이제 예수전도단 하면은 사실 이제 찬양 단체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0: 네, 맞죠.
1: 예,
0: 네.
1: 예배 사역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0: 예, 예.
1: 예, 그만큼 이제 예배 사역이 저희 단체 안에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요.
0: 네.
1: 그동안 그 저희 예수전도단 창원 지부 안에 한동안 이 누구든지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좀 공개되어져 있는 예배 사역이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못해 왔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네. 그렇게 못해 왔다가 이제 2023년도에 블레싱 창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0: 예.
1: 예, 그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 학교라고 하는 것을 3주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회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는 창원 지역에 그리고 인근 지역에 너무나도 많은 예배자들 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아, 네. 예, 그때 확인을 하신 거네요.
1: 예,
0: 네.
1: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모으고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임이 정말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을 먹게 됐어요.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예배 모임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는데 오랫동안 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모임을 이제 다시 시작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언제 시작을 합니까?
1: 네. 그 이제 10월 17일 바로
0: 10월 17일이요.
1: 네, 이제 예. 얼마 안 남은 것
0: 네,
1: 같은데요.
0: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1: 아, 네, 네. 그렇게 있는데요.
0: 네.
1: 이제 그때 이제 첫 모임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임이 어디에서 몇 시에 시작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 네. 그 10월 17일 그러니까 예. 월간 매월 한 번씩 모이는데요.
0: 예.
1: 첫 모임이 이제 10월 17일이고 이제 매월 세 번째
0: 예.
1: 토요일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0: 예.
1: 셋째 주 하면은 또 약간 아리송한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제
0: 세 번째
1: 네,
0: 토요일.
1: 세 번째 네. 토요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이제 창원 상남동에 있는 순복음 창원교회에서
0: 아.
1: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순복음 창원교회 몇 시죠?
1: 네, 오후 4시입니다.
0: 아, 오후 4시.
1: 네.
0: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월 17일. 첫 모임을 시작하는 비바워십이요. 순복음 창원교회에서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1: 네, 목사님.
0: 네.
1: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0: 네네.
1: 네,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0: 네,
1: 좀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0: 예,
1: 네.
0: 좋습니다.
1: 네. 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예배 모임을 해야 되겠다고
0: 네.
1: 이제 또 마음을 먹게 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0: 네네.
1: 그래서 기도하면은 금방 사람이 와서 같이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0: 아, 기도의 시간이 오래 예. 있으셨군요.
1: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전도단의 찬양 사역자들을 또 콜링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잘 안 됐어요.
0: 네.
1: 잘 안 됐는데,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0: 예.
1: 또 오늘 함께 온 이제 박철민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0: 예.
1: 또 이 일들을 하게 됐는데
0: 아.
1: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0: 네.
1: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 안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너무나도 오히려 이제 감사하고
0: 예.
1: 귀한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오신 박철민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 박철민 목사님의 역할은
1: 네 이제 이 예배 가운데 또 찬양 인도자로
0: 예. 아,
1: 또
0: 그렇군요.
1: 섬기게 될 것 예. 같습니다.
0: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셨네요.
1: 네.
0: 박철민 목사님은 아까 소개할 때 두 분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전도단 소속이 아니시고 또 지역 교회 소속이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어요.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전도단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되셨나요, 목사님?
2: 아, 네. 저는 사실 창원 사람도 아니고요.
0: 아, 네.
2: 예수전도단 간사도 아닌데
0: 예.
2: 어떻게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됐는지도 사실은
0: 아,
2: 잘 모를 정도예요.
0: 예.
2: 제가

0: 창원으로 오기 전에는 호주에서 10년간 공부하고 사역을 했었고.
1: 아, 그러시군요.
0: 그래서 사실 이 땅으로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예. 우리 목사님, 우리 간사님을 우연찮게 알게 되고 만나게 돼서
1: 예.
0: 이 창원 땅에 예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예수운동과 함께 예배를 섬기게 되셨군요. 목사님한테 질문 한 번 더 드려본다면 예배 아까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이 비바오십이라고 하는 예배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기를 그렇게 좀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0: 네. 저는 이 100만 도시 안에 네. 각자의 교회와 각자의 사역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1: 네.
0: 하지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각자의 교회와 사역 안에서 서로 교류하거나 연합하기 힘든 또 지역의 분위기를 봤고요.
1: 네.
0: 그래서 나의 사역이나 어떤 나의 영역을 넘어서서
1: 예.
0: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1: 네.
0: 그 예배를 위해서 제가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1: 예,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지금 귀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일단 연합이라는 단어하고 또 열방, 창원과 열방을 향한 이런 표현이 제 귀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예배 모임이 지향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어떤 교회 간의 연합 그리고 함께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2: 네.
3: 네.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요.
1: 예.
3: 저희가 또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거의 네. 1년 동안
1: 네.
3: 모여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준비를 해 왔거든요.
1: 네. 1년은 짧은 시간 아닌데요.
3: 네. 네. 그렇죠. 이제 네. 그때마다 주님이 또 저희에게 이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도시 열방 이러한 사실은 단어들이 어찌 보면 이제 키워드처럼
1: 네.
3: 저희들에게 이제 다가왔던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도시와 열방이라는 이 키워드를 함께
3: 네.
1: 구슬게도 꿰는 그런 장이 비바오십이 되겠네요.
3: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1: 예.
3: 또 그냥 어떠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전에는 우리가 더 도시 가운데로 지역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갑자기 훅 생기더라고요.
1: 예.
3: 예, 그러면서 이제 그 4시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1: 네.
3: 그 전에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또 도시 안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일들을 지금 또 그것까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다면 그냥 이 비바오십은 예배 모임 한 장소의 모임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사전 어떤 일종의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3: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전도하고 예배하자.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그림을 그려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모임 전에 함께 전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4: 예, 거기에 대해서
1: 예.
4: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1: 네.
4: 좀 막연한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1: 예.
4: 이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영역이고
1: 그래서 네.
4: 뭐 MH 법칙이라고 하죠. 예, 맨 땅에 헤딩한다.
1: 네. 네, MH 법칙이요.
4: 예,
1: 네.
4: 일단은 우리 첫 번째
1: 예.
4: 우리가 10월 17일 날 할 때는
1: 예.
4: 순복음 창원교회에서
1: 예.
4: 지금 순복음 창원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붕어빵을 매개체로 전도를 해요.
1: 아, 지금 하고 있고요.
4: 예, 예, 예, 그 예. 교회가 하고 있는데 같이 예. 연합해서 먼저 네. 전도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고요.
1: 예.
4: 그 다음에는 이거를 시작으로 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일단은 붕어빵을 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 순복음 창원교회 근처가 될 수 있겠죠.
1: 예. 예,
4: 상남동 근처에서 예, 한 거점을 만들어서 좀 사람들을 또 찾아오게도 만들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같이 만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체를
1: 예. 예.
4: 좀 어떠한 방법을 할까 만남의 도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1: 그래서 예.
4: 뭐 커피도 생각하고 있고
1: 예.
4: 또 겨울철 또 뭐 핫팩도 나눠주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그리 청소 또 버스킹도

0: 예. 또 여러 가지를 좀 당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전도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목표고 그 전도하는 또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0: 뭐냐면 예.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누구나? 같이 와서 예, 예. 전도할 수 있고 예. 아니면은 뭐 청년부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주일학교 이런 데서 단체로 좀 주문 이렇게 주문 네. 요청을 하시면 네, 네. 붕어빵 네. 전도를 하기 때문에 주문이란 단어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1: 아, 네. 예.
0: 너무 아름다운 단어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웃음으로 극복합시다. 예. 네. 여기 오시면 예. 우리 좀 나누고 그러면 또 사전에 교육도 좀 들어가겠죠. 아. 그러고 또 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창원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랑 예. 대상으로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누구나 오실 수 있고 또 특별히 원하시는 어떤 단체들 예를 들면 교회별로도 미리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청년회가 우리 교회 청년회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도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이번 토요일에는 전도하는데 함께 하자 그러면 같이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0: 예, 너무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 저희가 이게 그냥 예수전도단의 전도라기보다는요,
1: 예, 예.
2: 좀 창원 안에서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전도의 플랫폼이 되어서
1: 네.
2: 그 어떠한 교회든지 단체든지 또 개인이든지 오셔서 또 예수님의 좀 아름다운 그러한 성품들 또 예수님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좀 도시 가운데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아, 네. 네,
2: 좀 그렇게 조금은 아름답게 포장하자면
1: 예. 아니요 뭐 전도라는 게 사실은 모든 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사실은 부담 갖고 있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이런 기회가 좋은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었던 분들이 한번 참여하고 또 여기서 전도에 불이 붙으면 본인의 교회로 가서도 또 동일한 전도 사역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최철용 목사님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었고 목사님의 전도자의 삶에 대해 제가 듣기도 했었는데
0: 네 그렇죠
1: 예,
0: 네.
1: 목사님은 그 창원에 오신 지 이제 몇 년 되신 거죠?
0: 2011년도에 왔으니까
1: 예. 예,
0: 좀 오래됐네요.
1: 네, 꽤 벌써 예수전도단 간사 생활을 꽤 오래 하셨고 포항에서 창원, 시작하셨고 창원에는
2: 21년
0: 그렇죠 21년도
1: 네, 네. 예. 21년도니까 그래도 꽤 되셨어요.
0: 예, 해수로 6년차 됐네요. 네,
1: 고향은 지내시고
0: 그렇죠.
1: 네, 예. 거의 고향 땅에 오셔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또 전도자의 그 마음가짐으로 이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 창원이라는 도시를 섬기고 계시는지 한번 또 들어보고 싶네요.
0: 예, 언제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하면은
1: 예.
0: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1: 네.
0: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라는 아멘. 말씀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전도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1: 네.
0: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 예.
0: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창원에 사는 많은 사람이 아닌
1: 예.
0: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꼭 우리 창원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예. 그런 마음으로 예. 전도하는 것이겠죠.
1: 예, 그렇군요. 아까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실 때 주셨던 단어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 네.
1: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또 전도의 자리를 마련하셨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제 방송을 들으며 좀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전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2: 네,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모임이 있는 그 비바워십이 있는 그 날에,
1: 예. 그러니까
2: 이번 달.
1: 그러니까 세 번째 토요일 날.
2: 그렇죠. 네. 예. 오후 1시 30분에,
1: 예.
2: 일단은 저희 모임 장소인 순복음 창원교회.
1: 네, 순복음 창원교회.
2: 될 것 같고요.
1: 예.
2: 근데 또 매번마다 좀 장소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예.
2: 예수전도단 창원지부의 SNS라든지,

0: 또 이런 것들 통해서 확인하시던가 아니면은 또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문의를 하신다면 혹시 전화번호 하나 가르쳐 주시면 아예 예. 어떠실까요?
0: 네. 네, 그러면은 네. 공개적으로 제 전화번호를 오픈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제 전화번호고요. 이제 010-9131-8925입니다.
1: 네, 010-9131-8925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또 전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정보나 아니면 시간이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창원에서 새로운 예배 모임을 시작하고 계시는 이제 세 분의 목사님 또 예수단 창원 지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비바 워십이라는 예배 모임을 시작하신다고 하셨고 이번 주 토요일이 첫 모임입니다. 10월 17일 오후 4시라고 하셨나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순복음 창원교회.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전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0: 네, 맞죠. 네,
1: 그러면 전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시 30분까지 순복음 창원교회로 오시면 될까요?
0: 네.
1: 네, 그러면 순복음 창원교회로 오후 1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예배 모임을 준비하고 이제 곧 시작하게 되는 세 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스튜디오를 방문하셔서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창원의 모든 예배자들을 기다립니다. 10월 17일 오후 4시 순복음 창원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더 얘기를 많이 듣고 싶지만 여러분 듣고 싶은 자세한 이야기들은 예배 현장에 가서 들으시고 함께 은혜를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가 늘 품어야 할 거룩한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고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의 온전한 연결 가운데 거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 분의 목사님이 스튜디오에 오셔서 또 새로 시작하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셨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눴던 주제 단어처럼 주님께 초점 맞추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예배 모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내용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호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한 주를 살아갈 때 또는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말들을 더 많이 하십니까? 오늘 청년부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 혹시 어떤 말들을 하시면서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감사의 말들이었나요? 아니면 아, 또 가야 돼. 아, 또 가야 돼? 또 아까 11시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예배가 시작됐다면 우리 다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감사로 이 예배를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함께 나눠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한 3명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감정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아, 당연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건 사실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는 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많이 이뤄주시는 거예요. 또 사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막 와 목사님 이렇게 안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불러줘. 여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 간다니까 내가. 그래 그렇지 이런 반응 맞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그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근데 그 전까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개척교회 하고 있는 그 목사를 누가 그렇게 불러줘요? 저는 사실 개척하고 7년 동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얼마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부르신 곳에 가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온 열방 가운데로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아무도 날 찾지 않을 때 아무도 날 거들떠보지 않을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제 힘이 아니라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그런 자리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자리를 가면서 아 진짜 빡세야 나 그만하고 싶어 아 왜 이렇게 나 계속 이렇게 시키는 거야 막 이러고 있다니까. 분명히 내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자리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아, 나 여기를 안 가고 싶은데,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 뭐가 된 거지? 감사가 또다시 불평, 불만이 된 거야. 여러분, 내가 그래서 내가 느꼈잖아. 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뭐가 나?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은 이제 그 졸업하면 이제 취업하잖아요. 취업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할 거잖아요. 하나님, 저이 직장 가고 싶어요. 이 직장 들어가면 제가 진짜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갈게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 1년만 다녀봐. 와, 여기 날 외워가지고 막, 와, 진짜 짜증나. 막 결혼하잖아요. 하나님, 이 남자, 하나님, 이 여자, 내가 결혼하면 내가 진짜 평생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만 살아봐. 와, 내가 진짜 왜 하나님, 왜 이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한 달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가 꾸준히 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처해지더라도 또다시 그 아래에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 한 명만 더 얘기하고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시편 34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 2, 3절까지 막 그냥 쭉 가봅시다. 4절까지 가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시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라고 너무 멋있게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소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1장 말씀해 보면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요. 사울에게 하도 쫓겨다니다가, 하도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눈이 시뻘거져가지고는 다윗을 찾을 때, 다윗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이 여러분 어디예요? 골리앗 알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쳐 죽인 그 장수의 땅으로 도망가는 그 다윗의 심정을 아세요? 그곳에 갔을 때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 진짜 잘못하면 죽겠는데?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너무 두렵고. 그래서 아기스 왕이라는 그왕 앞에 갔을 때 다윗이 너무 무서우니까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이렇게 막 바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했던 그때 다윗이 뭐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때만 멋있는 감사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목동에서부터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감사로 시작하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0: 뼈형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이 청년대학 예배에 이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작잖아요. 사실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여기에서 몇 명 빠지면 또 막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도 감사하십시오.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 우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소년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랫돼 다섯 개가 열두 강주리까지 꽉꽉 참아 남았던 것처럼 이 청년대학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히 임하길 믿습니다. 아멘.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제시장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자행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주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추구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8화 절망과 불안 속에서 1896년 서울 정동 개화사상가 서재필은 새로운 조선, 새로운 조선인, 새로운 시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독립협회를 창립한다.
1: 모두 모인 것 같으니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먼저 기도를 해도 될까요?
2: 저기 서재필 선생,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 모인 거 아닙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교회에 온 건지 독립협회에 온 건지 헷갈리네요.
1: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대부분 저와 같은 교인들이셔서 그럼 바로 볼

0: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반, 상민, 백정 모두 차별 없이 조선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자네 뜻에는 공감하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유학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해. 서열과 질서가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생길 게 분명하니까.
2: 저두 사람 또 시작이다.
3: 그러게 말은 고상하게 하면서 이 서로 절대 양보 안 하는 거 봐.
2: 아우, 숨막혀. 아, 이 분위기 또 어쩔 거야?
3: 오늘도 눈치 보기 대회 시작인 거지. 난 그냥 앉았다가 그냥 나가야겠어.
0: 아, 형, 이 모임을 단순한 정치 조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운동이 주된 목적이니까, 그러니 찬송하고 기도도 할수 있는 건 아니야?
1: 이놈이 끝내 그 말을 하네.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거 알지? 내가 부회장으로서 말할게. 안 돼. 정치와 종교는 함께 갈수 없어. 독립은 정치의 일이고 신앙은 개인의 일이야.
0: 아, 형! 끝까지 이러기야?
1: 그래. 나는 오늘도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야. 너의 종교심은 존중해. 하지만 그것이 이 모임의 전체가 돼선 안 돼.
4: 이상재와 서재필, 더 나은 조국을 위해 두 사람은 한 곳에 모였지만 생각은 너무도 달랐다. 그러나 독립협회는 얼마 못가 정치적 음모로 해산된다. 그곳에 있던 이상재 또한 반역죄로 감옥에 끌려가고 만다.
1: 아니, 나보고 이런 죽을 먹으라고? 자네 제정신이야?
0: 시끄러. 조용히 하라고.
1: 나 정산푼 당산과까지 지낸 사람이야, 알아?
0: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기 봐봐. 너보다 더 난다긴다는 사람도 조용히 있잖아.
4: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는 이상재. 그곳엔 이승만, 신흥우, 김정식 등 개화파 인사들이 가득했다.
1: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 난 그저 세상이 더 나아지길 원했을 뿐인데, 난 죄인이 아니야! 아니라고! 왜 내가 여기에 와야 되는데!
0: 아이, 자식이! 보자 보자 하니까!
3: 대감마님 드릴 옷이랑 먹을 것 좀.
0: 안 돼.
2: 네? 이런 것들은 넣어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0: 그거야 그렇긴 한데 정치범은 예야. 서로 얼굴 보면 어떤 잡당 모의를 할지 모르는데 안 그래?
2: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우리 남편한테 이 옷만 좀.
0: 그냥 가라고! 자꾸 이러면 둘다 잡아놓을 거야.
3: 마님, 안 되겠어요. 저 빨리 그냥 가요.
2: 안 돼! 이거라도 좀!
3: 아니야, 마님, 제발요! 이러다 마님, 큰일 나요! 얼른요, 얼른!
4: 그렇게 이상재는 세상과 격리되어 잊혀져 갔다. 하루, 이틀, 한 달. 시간이 흐르자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1: 해가 빨리 지는 걸 보니 이제 가을이구나. 그럼 벌써 1년이 지난 건가? 처음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힘들다. 이보게, 물좀 주겠나?
0: 뭐라고? 다시 말해봐.
1: 물 달라고 했어. 물.
0: 아직도 네가 죄인인 걸 모르는구나. 인정하기 전엔 못 줘.
1: 내가 지킨 신념도 명예도 다 사라졌구나.
4: 조선의 양반으로서 지키려 했던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무너짐의 끝에서 책한 권을 잡는다.

0: 바로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이었다.
1: 성경? 이 요망한 책이 또 내 앞에 나타나는구나.
0: 무심코 펼쳐든 성경책. 그의 눈에 성경 한 구절이 들어온다.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독생자? 허황된 말뿐이로구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도대체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0: 야야야! 불끄고 자라고 몇 번을 말해!
1: 여기까지만 마저 읽고 자겠소.
0: 아니,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 재밌게 보는 거야? 에? 뭐야?
1: 성경이요.
0: 에휴, 너도 점점 미쳐가는구나. 하긴, 여기서 제정신이면 사람이 아니지. 근데, 그거 나도 읽어봤거든? 재미없어. 그러니, 괜히 희망 찾지 말고, 자! 자라고!
1: 잊지 말자. 아니, 한 장만 더. 그래, 또한 장만 더.
2: 이상재는 아예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기로 결심한다.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장이 보이고 알 수 없던 의미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0: 아직도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냐?
1: 아니요. 나는 죄인이요. 이제야 알겠소.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했는지 말이요.
0: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1: 예. 그런가 보. 속이 너무 답답한데 물 한 잔 주시겠소?
2: 교도관이 건네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는 이상재. 물 한 모금을 마시자 이상재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1: 내게로 와 생명수를 마셔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우물가의 여인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게 그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0: 그래서 뭐? 지금 여긴 감옥이야. 달라질 건 없어.
1: 여기가 어디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3: 전에는 바득바득 악을 쓰더니 눈빛도 표정도 완전히 변했어. 무엇 때문에 바뀐 거지?
0: 그럼 네 생각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1: 죄인이 나를 위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주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저를 당신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 큰 역사를 만드셨는데 그동안 저는 왜 몰랐을까요?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2: 이상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0: 뜻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폭풍 같은 참회와 감격으로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꾼다.
1: 너는 누구냐?
2: 저는 이상재입니다. 조선의 양반이었지만 지금은 죄수인.
1: 그래. 고종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정삼품 당상관을 지낸 이상재. 그러나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2: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 너의 벼슬, 명예, 심지어 너의 이름도 여긴 없다.
2: 네,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 이제 이 말씀을 받아라, 이상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예? 저를 부르셨다고요?
1: 너는 나를 거절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너를 향한 뜻이 있어 여기 생명을 살려두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너와 너의 민족을 위해 내가 명하는 길을 가도록 할게.

0: 어떤 길을 가라는 거지? 나는 여기 갇힌 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1: 오늘 청소당번이 아파서 못한다고 한다. 대신해 줄 사람 있나?
0: 제가 하겠습니다.
1: 뭐? 허이, 우리 지체너 부신 양반님께서 하겠다고. 웬일이야? 야, 이거 참 사람이 진짜 달라지긴 달라지네. 어? 아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0: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네, 저의 교만, 체면, 자만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을 따라 섬김의 길을 가겠습니다.
2: 그날 이후 그는 양반도 정치가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결심은 서서히 철장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8화 절망과 불안 속에서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복음을 듣고

이런 은혜와 감동,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4시간 오직 찬양과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방송, 상업광고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후원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문이 됩니다. 창원극동방송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김광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해 보면 분명하게 한 가지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갈수록 점점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형편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수많은 적들이 있었죠. 모압도 있었고 암몬도 있었고 또 미디안도 있었고 블레셋도 있었어요. 이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바깥에 있던 적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화의 시기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이 또 호기심에 끌리게 되고 또 그 육체에 쾌락을 주게 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서슴치 않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에 매를 드시게 되시죠. 그 징계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의 이방 나라의 그 압제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또 우상을 섬기게 돼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이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뒤로 갈수록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더 심각한 것은 사사들까지 아주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기도원이라는 사사를 잘 아실 거예요. 300명,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도원은요, 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연합군이었던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 기드온은요, 나와 우리 집에 있는 아들들은 전부 다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구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던 기드온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냥 왕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무늬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 마음속은 자기가 왕으로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요. 그리고 70명의 자녀들까지 있고 그리고 자기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권력을 자기가 다 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 앞에서 이방 신전에서 하고 있던 그 잘못된 짓들을 이 금 에봇을 섬기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의 아들은 또 어땠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은요,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럼 기드온의 마음에, 속마음이 뭔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요,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전부 다 한 돌에서 전부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잔인한 일을 벌이게 되죠.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자기 딸을 잃게 되고 동족이었던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삼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욕망과 복수에 쓰다가 눈을 잃게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의 실패보다 더 끈질기게 반복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품어주고, 또 받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잘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셨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장은요, 갑자기 이제 에브라임 산지의 한 평범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고 있는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사사기라는 성경 자체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삼손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한 레위 청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 레위 청년이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8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이 레위 청년의 이름이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다. 그렇게 그 이름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20장에도 보면 또 한 명의 제사장이 나와요. 그 제사장의 이름도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그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장부터 21장은요, 사사기 끝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지금 일부러 뒷부분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이 모든 죄의 악순환의 그 이유, 그 뿌리가 무엇인지 이제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된 악순환이 있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집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드리고 있었던 예배 안에 문제가 있었고 그 백성들의 마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사사기 마지막 이 다섯 장에서 무려 네 번이나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구절, 21장 맨 마지막 구절도요,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사람 왕이 없었던 것이 정말 문제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드온이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기드온이 했던 말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8장 23절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니 사람 왕을 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요, 왕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비극이었어요. 훗날에 사무엘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막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정확하게 보고 아십니다. 사무엘, 네가 마음 상할 일이 아니야. 사람들은 지금 너를 인정하지 않고 너를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있는 거야.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신명기 12장 8절에서 경고했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사람은 죄를 버리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복만 받으려고 해요. 먼저 우선돼야 될 이 죄를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이 그저 복으로 죄를 덮어버리려고 자꾸 한다라는 것이죠. 미가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이름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이것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그분처럼 좋은 분이 없고 그분처럼 완전한 분이 없고 그분처럼 사랑이신 분이 없다. 이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만 보면요, 참 거룩하고 은혜가 되죠. 그런 이름을 가진 그가요, 오늘 무슨 짓을 했어요? 돈을 훔쳤잖아요. 어머니의 돈을, 은 1100냥을 몰래 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은 1100개는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삼손 이야기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내걸었던 현상금이 바로 이 금액이었어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그를 결박하게 되면 우리 이 방백들이 한 사람당 전부 다 당신에게 은 1100냥씩 주겠다. 이게 현상금이었어요. 여러분, 레위인들의 1년 품삯이 바로 은 10냥이었습니다. 은 10냥. 그러니 은 1100개면요, 레위인들의 110년치 연봉입니다. 110년치 연봉. 그러니 어마어마한 금액인 게 이게 실감이 좀 나시죠? 여러분, 이 큰 돈이 없어졌으니 어머니가 이제 큰일이 났죠. 그래서 그 도둑을 향해서 누가 가져간지 모르니까 막 온갖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 도둑놈은 오장육부가 뒤틀려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손이 뒤틀리고 막 온갖 막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그 아들이 미가가 다 들었죠. 그리고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저 저주가 나에게 그대로 다 임했다가는 난 진짜 오늘 죽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 미가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잖아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었다고 그러면서 그걸 다 내놓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해야 할 말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야, 이놈아, 왜 그런 짓을 했어?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데. 아,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탐이 난다고 그걸 그렇게 훔쳐갔어. 야, 이 못난 놈아, 막 죄에 대해서 한번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 말 한마디 없어요. 책망도 없고 돌이키라는 말도 없습니다. 아들에게 떨어진 그 저주를 그저 축복의 말로 덮어버리기 급급합니다. 죄는 그대로 두고 형통만 바라고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던 시대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자녀를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그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괜찮다 여기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괜찮다 여기고 때가 되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결혼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버려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회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복만 구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저 고통만 주고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암세포를 떼어내야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만 그 죄를 드러내시며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만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관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단체나 그런 국가는요, 죄인과 죄를 구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려고 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을 품기 위해서 동성애까지 용납해주고 괜찮다라고 하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어려운 일들을, 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그걸 평등이라고 포장합니다. 그걸 인권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은 구원의 대상이지만 죄는 철저하게 버려야 할 대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왕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저 요술램프 속에 있는 그 지니처럼 여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어머니는 그 아들이 내놓은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드리고 나서 그 드린 것이 이제 목적 헌금이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드린다라고 그랬어요?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무 목상에다가 은을 전부 다 입혀가지고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요, 또 막상 이 은을 또 다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웠는지 분명히 1100개를 다 드린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이 은 장색에게 준 것은 몇 개였어요? 200개만 줬어요. 200개만. 말은 엄청나게 다 크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작게 드립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고 있었던 십계명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제 신당을 차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론의 자손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제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형식적인 모든 것들은 다 갖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곳이 이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라고 미가가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금송아지를 만들고도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말했던 출애굽기 32장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데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싫어할 때가 있었어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환영하지만 달콤하고 기쁨을 주는 그 죄의 길을 자꾸만 막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불편하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지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내 방식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사람은 신앙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7절에 거처를 찾아 떠돌고 있는 젊은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 청년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그랬죠. 이 레위 청년을 만나고 나서요, 미가가 환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사장이 될 그 혈통이 아닌데 이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혈통의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제 그를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하려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그 제안의 내용이 10절 말씀인데요.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제사장으로 그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 그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눈에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팍 들어가 있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제사장을 미가는요, 자기 집안의 복을 빌어줄 고용인으로 삼았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해놓고는 실제로는 난 당신의 주인이고 당신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에요, 내 제사장이에요.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복 받기를 바란다로 시작했던 말이, 그 이야기가요, 오늘 13절에서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에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복, 복, 복, 복, 복, 복. 그 복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미가의 집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이 레위 청년입니다. 레위 청년. 이 레위 청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에만 평생을 헌신하며 삶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 제안을 들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청년은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어요. 물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먹을 것, 입을 것이 보장되게 되니까 그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던 그 말씀을 받아왔던 모세의 손자였어요. 모세의 손자. 비록 두 세대 만에 신상 앞에서 은 10개를 받는 그저 직업 종교인으로 완전히 변질되버렸습니다. 18장을 보게 되면요,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신상을 막 꺼내오면서 이 레위 청년에게 또 다른 제안을 또 하게 돼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만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당신은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좀 더 큰 물에서 놀아보면 어떻겠냐 이러면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따라갑니다. 기뻐하며 따라가요.

무엇이 지금 이 레위 청년의 그의 마음속에 우선순위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주인이었습니다. 연봉도 노후도 안정도 보장되게 되니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생이 대박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의 자손들이 그 땅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날까지 반지파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날까지 이 단에서 그의 신상의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우상으로 만든 그 신상의 제사장 노릇을 하게 돼요. 한 사람이 신앙을 자신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았을 때 한 지파가 대대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이요, 땅을 분배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땅을 분배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최고의 축복의 기업을 버려버리고 그저 그 은 10개, 그것이 뭐라고 그 은 10개와 더 좋은 자리, 더 명예 있는 자리, 그 자리를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죄로 가득한 것은 죄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더 강해진 것으로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이 정도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앞길이 뻥뻥 뚫리며 잘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미가의 집에서 드리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신앙으로 무엇을 더 얻을까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한 가정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죄를 버리지 않고 복만 구했던 미가의 어머니를 보았고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모세의 손자 레위 청년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죄의 모습의 뿌리는 전부 한 가지였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참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왕은요, 이 세상의 모습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미가의 어머니는요,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죄를 복으로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 복을 빌었지만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몸소 지니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지만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레위 청년은요, 그저 10개에 팔려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왕이신 주님은 은이나 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끝내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요, 십자가 위에 써 있는

0: 그 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왕이심을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가시관을 쓰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다스리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감정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대 알려드립니다.

한절 한절 우리 안에 말씀이 심깁니다. 함께 읽을 때 그 말씀은 숲이 됩니다.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그 숲으로 오늘도 함께 걸을까요?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가 함께 읽는 릴레이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믿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0: 말씀이 흐르는 숲길, 말씀의 숲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열리는 말씀의 숲, 98.1MHz와 진주 92.5MHz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떠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사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오늘 심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하루 안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함께 낭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낭독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가 함께 읽는 릴레이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올해 설 특집 방송을 통해 한 어린이가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1: 할머니, 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 거 아시죠? 지금 방송 출연했어요.
2: 와야.
1: 할머니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중한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2: 당연히 알지. 우리 서희가 그냥 할머니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1: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저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2: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저기에서 다음에는 같이 가자.
1: 네, 할머니 사랑해.
2: 할머니 눈물 나오려고네.
1: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하는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최서희 어린이였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순서가 인생을 만든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솔로몬 왕의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제 갓 왕이 되자마자 그 한 20살 전후의 나이 때 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뒤이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할 일은 산더미같이 많았고 특별히 신하들은 아직 너무 어린 이 솔로몬을 다윗과 비교하며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되면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거 다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왕이라는 걸 해보니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본인도 너무 힘들고 답답했든지 오늘 성경에 어느 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을 찾아가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일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지금은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일에 몰두하겠다. 그걸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때로 우리 삶이 분주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는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조언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솔로몬처럼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꼭 여러분 인생에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여러 성서학자들마다 일천번제가 뭐냐, 매일 한 번씩 드리는 천일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재물을 일천번을 드렸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일천번제냐, 다소의 그런 논란은 있지만 제가 일천번제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999번째까지 그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1000번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이 뭐 이렇게 샤머니즘 종교처럼 1000번을 절하고 1000번을 예물을 드려라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다 일천번의 의미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엎드리는 걸 원하시는 그럴 때가 있을 거고, 때로 우리 삶의 절제가 필요해서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일천번제로 여기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우리가 999번째까지 잘했을지라도 나머지 한 번을 채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천번이 맞춰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천번제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다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천번제를 드린 그날 밤 솔로몬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든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네가 얘기해봐라.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뭘 구하시겠어요? 오래 살수 있는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부귀영화나 권력을 구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 또내 평상시에 불편한 원수들을 싹 이번에 정리하는 걸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주저함 없이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할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칠 것 없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아버지 다윗처럼 능력도 없고 유능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잘 지키고 싶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울부짖음이 있는지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듣는 마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이 소경이 지체하지 않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질문한 내용에 그가 서슴없이 대답한 것과 예수님 앞에 소경이 보기를 원한다고 서슴없이 대답한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

솔로몬이 구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 마음의 자세나 솔로몬의 태도가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바로 시제상 이 사건을 겪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역사가 주목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때부터 펼치는 거예요. 이 사건 이전까지 솔로몬은 사실 존재 없는 솔로몬, 역사 속에 등장할 만한 그런 사건이 없었던 솔로몬인데, 이 하나님을 일천번제를 통해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위대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구했더니,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잘 정했더니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쭉쭉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잘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해야 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인간은 본능을 따라 살잖아요. 조금 더 놀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돋보이고 싶고,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자랑하고 싶고. 아무리 내일 시험이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주변에 소위 잘 되는 기업이나 성공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잘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먼저 잘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내가 하고 싶은 걸한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혹에서도 해야 될 것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순서상 정하는 사람들, 그런 기업이나 그런 인물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영국에 브레이스퍼드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사이클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근데 영국 체육회에서 이 브레이스퍼드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앉힐 때 영국 사이클 체육회에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80년 동안 올림픽에 나가서 영국 사이클 국가대표가 고작 메달을 두 개밖에 못 땄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리더십을 찾고 찾아가지고 브레이스퍼드라고 하는 감독을 총감독으로 앉힌 거예요. 자, 이 감독은 감독이 되자마자 선수들의 패배 의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임하자마자 내놓은 슬로건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널 게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작은 개선을 쌓아가자,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자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잠잘 때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베개를 베고 365일 동안 자게 해요. 잠자는 것도 이것도

또 사이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선수들에게 손가락 사이까지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는 법을 가르치고 그걸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너희들이 사이클 선수니까 운동장에서만 사이클을 잘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사이클을 잘 타기 위해서 운동장 밖에서도 컨디션이나 너희들의 생각이나 의식까지도 무조건 궁극적으로 다 사이클을 타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모든 사이클을 맞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선수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감독이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뭐 체력 운동을 시켜주거나 경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작전을 짜주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뭐 잠잘 때 이런 자세로 잠자라 이런 베개를 써라 뭐 손 소독해서 감기 들지 마라 맨날 이런 것만 가리키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저 교양교 수업 받는 거냐. 감독은 우리에게 운동장에서 체력을 강화시키고 사이클 기록을 내도록 그 직선적인 일들을 시켜야지 뭐 이런 게 있느냐. 그리고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선수들이 어쨌든 간에 삶 전체가 운동장 밖에서도 사이클을 타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생활 습관들이 개선되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요. 80년 동안 메달 두 개밖에 못 땄는데 드디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를 땁니다. 그리고 4년 뒤 런던 올림픽에서 다시 8개의 메달을 땁니다. 여러분이 안 놀래니까 계속할게요. 그리고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11개의 메달을 땁니다. 좋아요. 네. 80년 동안 두 개밖에 메달을 못 따던 그들이 감독이 바뀌고 선수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선수로서 국가대표로서 세계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고 습관화하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감독의 말에 선수들이 얼마나 짜증을 내고 반발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대신 해야 될 것에 집중하니까 놀랍도록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해야 될 일을 우선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주일도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은 절대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집에 가서 꼭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는요, 아 주일날인데 늦잠 자고 뭐 아점 먹고 어디 가서 뭐 브런치 카페도 가고 싶고 오늘 조기 축구도 가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말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은 절대 교회 못 나옵니다. 근데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똑같이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도 주셨고 내가 은혜도 입었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나온 거죠?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직분의 무게라는 게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장로고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도 받았고 은혜도 입었는데 이 일을 나에게 맡겼는데 아 내가 해야지 나 없으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니까 그 습관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집안일 해야 되고 뭐 애들 뭐 저 주말에 특별 과외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버티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합니다. 제가 목사 되고서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그리고 막 욕하는데 보니까 그 놈이 예수님이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힘들지만 감당하면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감당하려고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한계에 부딪히면 도와주시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 버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모세가 바로왕과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을 억지로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의 계획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비록 광야에 살지만 그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면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지역에서 인정받고 평범하게 살면서 행복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게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강제로 그에게 그렇게 광야 40년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40년이 어땠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진짜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날 것만 먹을 수 있도록 거두라고 하는데 꼭몇 명이 그 말을 안 믿고 몰래 며칠 분량을 거뒀다가 썩게 만들고 그게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물 없다고 따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땡깡 부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자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될 가족들까지도 모세를 흔들고 험담해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고 지치고 더 이상 안 되겠는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이상 이 백성들하고 내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몽땅 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감당하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전쟁터 같은 곳이 광야 40년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40년을 버텨요. 그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 힌트가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에는 지금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모세를 잡아 죽일 듯 원망하고 소리치고 난리가 난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장면 있지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때를 생각하며 40년을 버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40년을 버틴 거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거야 라는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는 인생, 솔로몬처럼 빛나는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0: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부터 집 지면 난 이런 색깔의 이런 벽지를 쓰고 이런 전등을 달고 이런 인테리어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다 있잖아요. 집 짓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건물이 기초도 놓아지지 않고 골조도 완성이 안 됐는데 거기다 내가 벽지부터 갖다 놓고 전등부터 내가 뭐 인테리어부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내가 갖고 싶은 살고 싶은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겐 사명이죠. 그게 우리들에겐 소명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내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형편이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걸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할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일 앞에 머물고 순종할 때 솔로몬의 빛나는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은 어디로 가든가요? 도랑을 파놓은 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의 인생의 도랑이 내일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두 가지의 우선순위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해야 될일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선택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빛나는 인생의 축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흘러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그 기대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삶이 분리된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달라지겠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함으로써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온누리 세라핌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를 온누리 세라핌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감사해요를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프라노 박미심의 음성으로 장진숙 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띄워드립니다.

미국의 여류명인 찬송가 작시자인 페니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나서 6주 만에 실명하여 소천하실 때까지 평생을 찬양 전도자로 헌신하셨으며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으로 뽑은 금세기 최고의 인물입니다. 한날 어떤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참으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당신의 두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크로스비 여사는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가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보는 얼굴이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엔 크로스비 작사 탄백기 편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를 안산 시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Thank you.

마지막 찬양입니다. 지역 합창단이죠. 창원대 기도합창단의 찬양으로 김성재 편곡 죽게 가리라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창원양국교회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10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15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20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10월 22일 목요일 동광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양교회에서,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 통영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모님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2026 사모의 수다가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동산 세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10월 15일 목요일까지고 선착순으로 15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277-370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조이코리아 카다로스 초청 찬양 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복래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011-19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청춘찬양단 초청 찬양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성시화를 위한 가을 부흥축제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고성제일교회에서 백동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7755-3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동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7200-273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호 당신의 날 진주 나들목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찬양과 말씀, 간증과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4584-063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정용 초청 1025 전도축제가 10월 25일 주일 저녁 7시 신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42-646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기념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랑의 책 기증 운동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도서는 2021년 이후 출판된 도서이며 자세한 문의는

0555-587-777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해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성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진해침례교회에서 권준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42-464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취미로 즐기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퇴근길이나 공원을 지나다 보면 예전보다 운동하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러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있고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즐기는 분들,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운동이라고 하면 건강을 위해서 약간은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요즘은 취미로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집에서 쉬는 시간이 좋고 휴대폰이나 SNS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도 많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밖으로 나와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며 건강한 취미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은 몸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한결 가볍게 해주잖아요. 특히 운동하며 땀 흘린 뒤 느끼는 개운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기도 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조금은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가끔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더 큰 힘을 만들어내죠. 몸을 돌보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하나님 안에서 꾸준히 돌볼 때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찬양으로, 말씀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며 10월 14일 수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커스 월십의 매일 주와 함께로 출발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좀 취미로 하고 계신가요? 예, 숨쉬기 운동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운동을 좀 취미로 하시는지. 제가 몸이 좀 이렇게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운동을 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네, 기억나는 게 뭐 스쿼시 이런 것도 했었고 스쿼시가 참 재밌더라고요. 예, 그것도 했었고 테니스도 좀 배웠었고요. 그리고 헬스도 한때 이제 입사하기 전에 거의 주 5일 월화수목금 3분할 해가지고 헬스도 거의 미친 사람처럼 거의 다녔었고 뭐 축구나 야구 같은 것도 많이 좀 했었고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짜잘짜잘하게 좀 했던 기억이 나네요. 몸을 움직이는 걸 그때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너무 또 귀찮아가지고 체중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요즘은 또 이제 러닝을 요즘 들어서 못했지만 최근까지 좀 했었고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 하시는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볼 텐데요. 이번 주 은혜였죠. 은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은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4833님께서 5시 땡땡분 07초에 은혜 두 글자 남겨주셨고요. 4540님도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저는 축구 잘해요. 축구를 잘하시는군요. 예,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취미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운동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운동들보다도 잘하는 게 볼링입니다. 볼링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볼링을 한창 칠 때는 거의 주 4회, 5회 뭐 거의 그렇게 가서 한 번 갈 때 7게임, 8게임 이렇게 막 치고 게임비를 막 왕창 물 때는 막 몇만 원씩 냈던 기억도 좀 있네요. 여러분들 좀 잘하는 운동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720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일을 하기 위해 힘들고 또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하면서 퇴근할 때는 일부러 목적지보다 좀 내려서 걷기 운동을 한답니다. 걷기 운동, 계단 운동 너무 좋죠. 예, 이런 운동을 또 하시는군요. 그리고 우리 어플리케이션 댓글로도 우리 장땡화님 걷기 운동이라고 하시고 배드민턴 치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예, 배드민턴도 요즘 많이 치시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5389 대구 최창현 집사님 월요일마다 족구 하신다고 족구. 또 족구도 할 얘기가 좀 있죠. 예, 요거는 조금 이따가 찬양 듣고 한번 족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은혜 두 글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 좋아하는 운동 어떤 게 있으신지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미션 살펴볼게요. 오늘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문제 드릴게요. 성경 인물 중에 두 마리의 새를 뜻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새를 뜻하는 성경 인물이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별다른 힌트를 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쉬우니까 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마리의 새를 뜻하는 성경 인물은 과연 무엇일지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어제 7876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주의 친절한 팔의 한 기세, Fear Worship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6864님 은혜 출석 단어 보내주셨고요.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퀴즈 정답 오늘 두 마리의 새, 두 마리의 새를 뜻하는 성경 인물을 맞춰주시면

생각보다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4833님도 볼링 좋아해서 일주일 내내 간 기억도 많고 한 번 가면 오전 9시부터 와 자정까지 이렇게까지는 저는 쳐본 적이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볼링도 좀 잘 쳐요. 우리 4540님 고3 수능 끝나고 대학생 때 볼링 쳤었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2053님은 에버리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한창 치러 다닐 때 에버리지가 한 190? 180, 19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지만 저와 함께 다녔던 우리 교회 형 누님들이 200 이상을 에버리지로 치시는 바람에 제가 돈을 많이 물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굉장히 쉽습니다. 두 마리의 새, 두 마리의 새를 뜻하는 성경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마리의 새,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도 아닌 두 마리의 새를 뜻하는 성경 인물은 과연 누구일지. 오늘은 뭐 쉬우니까 별다른 힌트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850님께서 피디님 볼링핀 닮으셨다고. 아니요, 저기요, 볼링핀 닮은 건 대체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공감돼서, 예, 공감돼서 별할 말이 없네요. 아우, 닮은 꿈을 이렇게 잘 찾으셔. 볼링핀 닮으셨다고 살짝, 살짝 타격이 있네요, 요거는. 자,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4540님, 7129님 모두 정답 남겨주셨고요. 4420님, 허리 디스크로 고생 중인데 통증이 다시 심해지셨군요. 지금도 아파서 힘든데 극동방송 들어서 그런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 찬양 미랄 남겨주셨는데요. 이 찬양 제가 2부에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찬양 미랄 제가 준비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모세입니다. 새는 샌데 틀렸어요. 모세 아니고요. 정답 중에 오답이 조금씩 섞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5389 대구 최창현 집사님 정답 요셉이죠. 너무 쉬워요. 너무 오답이에요. 너무 쉽지만 너무 오답이에요. 네. 자, 두 마리의 새. 쉬운데요. 네, 두 마리의 새. 정답 두 글자입니다. 예, 두 마리의 새. 뭐 딱 하면은 정답이 나오죠. 네. 정답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볼링 얘기를 좀 많이 하시네요. 예, 볼링 치신 분들이 그래도 이게 접근하기가 쉬운 운동이다 보니까 볼링 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청년들 이렇게 뭐 모여서 볼링 치러도 많이 가고 하는데 또 우리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전교인 볼링 대회도 합니다. 제가 또 거기서 우승을 한 2회 정도 했던 그런 기억도 좀 있고요. 최근에 작년인가요? 작년 대회 때 제가 우승을 한번 했었고요. 예, 볼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족구, 아까 족구 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예, 족구 하신다고 월요일마다 우리 또 교회 분들하고

하고 족구 여기 있네요. 예, 대구 최창현 집사님이셨군요. 족구 하신다고 하셨는데 족구 또 제가 또 할 얘기가 좀 있죠. 우리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족구한 얘기. 제가 이 공군 수송대 출신인데 수송대 제가 이제 상병 때 병장 때 이때 이제 후임들을 데리고 이 사관학교배 족구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 예, 휴가를 받았던 기억이 거기에서 이제 공격수로 활약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군 간부들이 족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인어른께서 족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족구 뭐 유니폼도 있고 엄청난 이 공격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또 연결점이 있습니다. 예, 족구도 재밌죠. 너무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아 그리고 4540님께서 홈커밍 데이 때 뵈면 좋겠네요 라고 예 맞습니다 저도 홈커밍 데이 갑니다 네 홈커밍 데이 가야죠 저는 놀이존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저를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9281님 드디어 이번 달 저희 진주 칠암교회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지금 이번 주 초청장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축제에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새생명 축제 우리 교회별로 이렇게 전도 축제 같은 거 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잖아요 예,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거기에 기도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281님 진주 칠암교회 새생명 축제 우리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확담받은 사람은 2명이고 고민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우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신청하신다고 문자로 남겨주세요. 예,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로 홈커밍 데이 가고 싶습니다. 참석합니다.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커밍 데이도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누가의 처방전 오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2부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 앞서 2449님께서 신청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옵니다. 주파수

0: 은희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 본문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포로입니다. 여종입니다. 한 사람은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의 인생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이고요. 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여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름 없는 어린 이 작은 소녀, 포로의 소녀의 작은 말 한마디가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나누고 25일에는 새생명 축제를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어떻게 영혼에 다가갈까요? 첫 번째는 한 영혼의 아픔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고통이 있어요.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성경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주 대단한 면을 먼저 밝힙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왕에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간적인 인생에 절정 있는 사람의 중요한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1절 끝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만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끝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그러나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예요. 요즘은 나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피부병 때문에 죽어가는 병입니다. 사람들은 나아만을 만나면 좋은 점만 봐요. 와, 대단한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물질이 부끄럼이 없는 그런 인생에 절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이 감추고 싶은 그 면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고 다녀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나병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러나가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돈으로도, 학력으로도, 물질로도, 선행으로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0: 여러분 잘 보세요.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나병이라는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여종이 나옵니다. 이 어린 소년은 종입니다. 근데 자기 주인 나아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송들더니, 3절입니다.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여러분 2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포로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종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 나아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0: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내 주인이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포로 여종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로잡아온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병들었는데 그가 낫기를 바라는 이 마음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이 소녀는 나만의 화려한 것만 보지 않고 진짜 그 나만의 아픔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만이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녀의 눈에는 나병, 그 아픔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겉만 보기 쉬워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괜찮은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 행복하구나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를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 데려와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외롭고 지치고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든지를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 저분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아, 저분이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면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짐작할지 몰라요.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목사님 오늘 전도하라고 설교를 하실 거야. 여러분,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정말 순종이 잘 됩니까? 솔직히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전도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우리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고 싶으시다면 주중에 전도대가 있고 또 주일날 전도대가 있고 그리고 화요일날에 학교, 중학교, 고등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세수시반이 있어요. 전도하는 방법으로는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전도하기 힘든 분들의 이야기는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러면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게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면 알아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0: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별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차가워요. 분명히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야 영생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봐도 마음이 차가워요.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이런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솔직히 내 마음이 너무 차갑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러 하고 새벽 축제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솔직히 저는 마음이 차갑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정직한 모습이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품으세요. 여러분 대신에 작정을 하신 거의 500명 가까이 되시는 분이 저 이름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분이든 그분이 직접 현장에 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쓰지 못하셨더라도 여러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 저분에게는 꼭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인생의 아픔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전도란 것은 단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는데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놀란 대조가 나타나요.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를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절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화려함을 이야기합니다. 크고 존귀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라. 1절은 큰 사람이에요. 2절은 작은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은 이름 없는 여종이에요. 포로예요. 나아만은 군대를 지휘하지만 이 여인은 여종일 뿐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권력과 물질과 명예 모든 지위는 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어요. 이 소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역사는 이 작은 소녀의 한마디에서 나아만이라는 인생이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과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0: 어린 소녀의 한 말을 나아만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왕을 찾아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름 없는 여종의 말을 최고의 권력자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크고 대단한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 대단하네. 이렇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좀 더 잘 알고 내가 믿음이 좀 더 많아지고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제 모습을 봐도 보잘것없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당신이나 잘 사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너무 지금 모습이 엉망이고 부끄러워요. 제가 좀 잘 되면, 사업이 좀 더 잘 풀리면, 제 인생에 좀 괜찮은 게 오면 그때 전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이 소녀를 보세요. 그는 여종이에요. 포로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여종이에요. 이 소녀가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소녀가 한 것은 자기가 있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포로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그 여주인에게 나만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있어요. 아,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병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말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의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나만의 인생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좋은 위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위치를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예요. 어딥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여러분 자주 가는 카페가 있으십니까? 그 카페의 주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세탁소, 미용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 체육이 많아서 운동하러 가시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을 즐길 뿐이에요. 커피 한잔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 갈 뿐입니다. 그냥 모여서 동아리 모임처럼 우리는 운동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먼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작은 말 하나를 건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머 사장님 오늘 커피 맛이 너무 좋은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 친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세탁소를요. 그 세탁소만 몇 달을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친구를 삼으려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하는 성경 공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놀라운 거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서 기도하고 만났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서만화 교회 다녀요. 서만화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교인이시군요. 여러분 일터에서 성경책 숨기지 마세요. 성경책 올려놓으세요. 읽으면서 오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성경책을 감추지 마세요. 아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실수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살려고 대화하는 거죠. 내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내 할 일도 바쁘고 내 한 사람의 신앙에 이글을 붙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관심을 가져주면 여러분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보잘것없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포로인 여종이 나만의 인생을 바꾸어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떠올라지는 분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의 영혼을 기도하겠습니다. 저 영혼에게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뭔가 좀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끌어주세요. 마음이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작은 말 한마디. 여러분,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아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자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놀라운 구원의 길이 나와요. 우리 3절은 다시 한번 합심하여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1: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0: 여러분 잘 보세요.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이 나병이 있는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끝에 뭐라 그러죠? 그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소녀 자신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소녀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소녀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0: 병을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는 엘리사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나병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 주었어요. 소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소녀는 나아만의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뭘 했나요? 고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전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이 사실을 알면 전도할 때 부담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 하시면은 모르겠다 하세요. 그러나 예수만 전하세요.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의문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설득시켜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오늘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인은 뭐라 말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세요. 그를 만나면 이 나병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도의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구원자, 내가 인생의 해결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시고 누군가를 만날 때 참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렇게 참 가끔씩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들을까요? 아니, 괜히 말했다가 좀 관계가 나빠지면 어떨까요? 아, 그 사람은 평소에 교회에 관심이 없는데 제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작은 한마디를 외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4절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0: 나아만이 들었어요. 왕을 찾아갔어요. 해결책을 나아만이 묻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녀, 포로, 보잘것없는 여종이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 나아만이나 아내에게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군이 듣겠어? 그러면서 말 안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소녀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세요. 해결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만이 듣겠나요? 포로 여종의 말인데. 아니, 보잘것없는 여종 네 말을 내가 믿을까? 내가 이 많은 돈을 써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를 만났는데 해결 안 됐는데 뭐 사마리아 선지자. 그래, 코도숨을 쳤다라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을 보세요. 소녀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사마리아에 가세요. 선지자가 있어요. 병 나을 수 있어. 한마디를 했을 뿐이에요. 놀란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절을 말하잖아요. 나만이 듣고 누구를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사절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사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자, 뭐,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왕이 말해서, 왕이 허락해줘서 나만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큰 용사가 포로 여종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왕에게까지 가져가고 결국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말을 들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러나 누군가 말을 해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어요. 못 들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하는 말 듣겠냐?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소녀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하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0: 함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인생이에요. 그런 나의 인생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다 할지라도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오늘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구주로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늘 떠올려 보세요. 한 영혼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환경을 한번 형편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영혼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는 바로 그걸 하라는 자리입니다. 그걸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를, 내가 다니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여러분, 나는 작은 말 한마디를 시작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장의 전도지를 받는 등굣길 하객이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길이든,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지를 주는 그 길이든, 아니면 네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든, 내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머나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예, 저는 지금 창원에 살고 있고요. 그냥 한순희 권사입니다. 지금 성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1: 우리가 이제 감정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기에 저는 그때 극동방송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아세아 방송 있잖아요. 아세아 방송, 그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방송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일일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방송이 있어서 전파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권사님이 하자고 하실 때, 정말 두말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이제 극동방송을 우리가 진짜 여기서 못 들었잖아요. 방송을 못 듣고 있다가 제가 어디든지 이제 참 멀리서 들으니까 아세아 방송은 음질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들을 때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6시 저녁 때 6시에 만나나? 5시에 만났구나. 5시에 만났는데 누가 진짜 그때 참 연락해서 오라 그런 말 한 번 없어도 그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게 참 기적같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세월이 참 악해져 가요. 전에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런 이제 뭐 믿음에 대한 십자가의 뭐 이런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송 안 합니다. 안 하고 믿는 우리도 더 둔감해지고 그래서 안타깝고 정말 그 복음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렇게 요즘은 전도로 나가보면은 지난날에는 뭐 말이라도 걸었어요. 누가 우리도 뭐 친척 중에 누가 믿는다 또 뭐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 부모님이 믿고 계시다가 우리는 지금 못 믿고 있다 이런 말이라도 걸었는데 요즘은 아예 딱 단절하고 말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이 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음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부 시작부터 깜짝 놀라셨죠? 제가 여러분과 1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나봐요. 예, 아, 잠시 방송 송출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부 첫 곡은 아,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로 출발합니다. 어제 오땡환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하시죠. 기도를...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는 한 주간 출석 단어 은혜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선물을 모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오늘은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두 마리의 새를 뜻하는 성경 인물이 무엇인 누군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별다른 힌트 오늘은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두 마리의 새는 과연 누구일지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쉬우니까요.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도 0720님께서 신청곡 감사했는데 들려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 찬양 아직 안 띄워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띄워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우리 흘러나올 예정이고요. 정답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샵 0981번으로 오늘 출석 단어 은혜 그리고 성경 넌센스 퀴즈 정답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833님께서 홈커밍데이 신청 마감됐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아직입니다. 예, 아직 신청하셔도 됩니다. 홈커밍데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되는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신다고 가고 싶다고 홈커밍데이라고 남겨주시면 혹은 숫자 70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홈커밍데이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누가의 처방전 함께합니다.

0: 몸을 고치는 지혜도 건강을 지키는 지식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죠. 성경 속 의사이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제때 알아채고 올바르게 돌볼 수 있도록 매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누가의 처방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누가의 처방전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과 전문의 정기용입니다.
0: 네. 또 오랜만에 이곳에서 뵙게 됐는데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원장님?
1: 예. 저야 뭐 여전히 진료 수술에 또 전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0: 예. 또 연휴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연휴 때도 계속 뭐 일을 하셨나요?
1: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수술이 많다 보니까 예. 연휴에도 휴일 날에도 오전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저희의 건강만 챙겨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의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어요. 예.
1: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0: 네. 자, 지난 시간 뭐 많은 분들이 한참 전이라 잊어버리셨겠지만 저희가 자외선과 눈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어요. 오늘은 눈과 또 몸의 다른 질병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눈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실제로 눈을 통해 우리 몸 전신의 건강 상태를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0: 예.
1: 그렇지만 우리 안과의사가 볼 때는 눈은 우리 몸의 건강을 알 수 있는 창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눈 속에 있는 망막, 즉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되는 곳 혈관, 신경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을 미루어서 짐작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0: 예.
1: 눈을 통해서

0: 전신의 건강 상태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 정말 전신의 여러 질병들과 관련이 많더라고요. 눈이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들었을 땐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뇨와 눈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0: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망막이라고 하는 우리 눈 속에 있는 구조물은 신경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물을 사진기의 필름에서처럼 영상이 맺히게끔 해주는 이미지를 맺어지는 부분이 망막인데 네. 이게 우리의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가 있다 보면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해서 당뇨병에서 생길 수 있는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있으면 시력도 저하되고 또 우리 혈관이 약해지면서 약해진 혈관에서 점상 출혈도 생기고 혈액 속의 지방 성분이 혈관을 빠져나와서 망막에 또 쌓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우리가 잘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합병증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대표적인 당뇨의 합병증이 바로 당뇨망막병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당뇨나 뭐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군요.
0: 그렇습니다.
1: 이번에 당뇨망막병증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인지 또 어떻게 예방하거나 치료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우리가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다른 혈관들처럼 망막의 모세혈관이 파괴가 됩니다.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망막의 세포는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스스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를 자꾸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혈관은 비정상적인 혈관이니까 혈관벽이 매우 약하고 작은 충격에도 항상 출혈이 생기고 또 이런 게 자꾸 되풀이가 되면 증식성 막이 생겨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대개 이제 당뇨망막병증이라는 게 당뇨를 오래 앓으면 혈당의 조절과 관계없이 항상 생기게 됩니다. 당뇨의 유병기간이 길면 길수록 환자들한테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예.
0: 대개 당뇨가 생긴 지 한 20년이 경과되면 90% 이상에서 대개 20년 기준으로 60% 이상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발병 확률이
0: 상당히 높습니다.
1: 굉장히 높네요.
0: 예, 당뇨에 갖고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1: 네.
0: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합병증 때문에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1: 예.
0: 원인 질환인 당뇨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당뇨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통해서 당뇨망막병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당뇨로 진단을 받으시면 바로 우리 안과에 오셔서 눈의 검사를 실시를 해서 망막병증 유무도 확인하고 대개 3 내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꼭 정기적인 안재 검사 우리 눈의 이제 망막 검사, 시신경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특히 요즘은 이제 음식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식생활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그 당뇨 망막병증의 발병률도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눈 속에 있는 당뇨 망막 변화가 출혈이나 삼출물이나 눈이 또 붓고 정식성 당뇨망막병증도 생기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당뇨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면서 눈 건강 그리고 우리 또 당뇨까지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의 처방전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0: 마커스 워십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질환과 또 눈 건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좀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 이 질환들도 눈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1: 그렇습니다. 고혈압 역시 고혈압성 망막증을 초래합니다.
0: 예.
1: 대개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약한 1군에서는 새 동맥이 약간 좁아지고 망막의 변화는 없습니다. 둘째 2군에서는 혈관이 전반적으로 좁아지면서 경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0: 네.
1: 3군은 좁아진 혈관과 경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망막이 붓거나 출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아서 이게 마지막 4군까지 진행되면 악성 고혈압 환자에서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혈압성 망막증이 있는지, 즉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눈에 오는 합병증이 있는지를 항상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안주촬영이나 형광물질을 혈관에 주사를 해서 우리 눈의 망막을 특수 촬영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OCT 촬영을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망막의 손상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고혈압성 망막증의 치료는 일단 약물도 투여하고 레이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압을 낮춰서 새 동맥의 변화나 출혈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0: 예.
1: 이런 걸 생각하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항상 혈압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발병되는 질환들이 다양해지면서 치료 방법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뒤늦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또 당이든 미리미리 예방해서 우리 그 몸 건강과 함께 눈 건강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눈이 좀 이렇게 돌출되는 경우가 그런 증상을 겪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좀 보신 적이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이게 갑상선일 경우에 우리 눈에는 근육이 6개가 있습니다.
0: 예.
1: 외직근, 뭐 내직근, 뭐 이렇게 상직근, 하직근 해서 6개가 붙어 있는데 이 6개의 근육을 비대하게 만듭니다. 갑상선이. 그렇다 보니까 안구도 돌출이 되고
0: 네.
1: 또 눈의 근육이 비대니까 오른쪽과 왼쪽 눈에 근육에 이렇게 같이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니까 복시라고 해서 갑상선이 있는 분들이 물체가 겹쳐 보이는 것을 또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안구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 대개 갑상선 질환이 좋아지면서 해소가 되긴 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오래 놔두다 보면 나중에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또 이제 눈의 흰자위가 좀 노랗게 변하는 분들도 가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나 또 혹은 충혈이 한번 돼서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1: 우리가 이제 결막이라고 하는 흰 동자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익상편이나 금열반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0: 예.
1: 실제로 자외선이나 바람이나 먼지나 유전적 요인으로 검은 동자의 내측에 동공 부위까지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는 익상편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체질과 연령에 따라서 재발되기도 하고 또 현미경하에서 자가결막 이식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익상편이 있으면 눈의 충혈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고
0: 예.
1: 결막 부분의 일부에 익상편처럼 각막 검은 동자를 덮어 들어오지는 않지만 결막 부분에 약간 볼록한 윤기된 황색 반점이 금열반이라고 하는 반점이 있습니다.
0: 네.
1: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거나 과로하거나 몸이 피로할 때 충혈되면서 금열반이 커지는 금열반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도 눈이 잘 충혈됩니다. 아, 눈이 충혈돼 있을 때 이제 처방 없이 안약을 손쉽게 사서 넣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0: 안약이나 인공 눈물 같은 걸 사서 넣으시는 경우가 요즘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눈 건강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걸까요?
1: 우리가 인공 눈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인공 눈물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혈관 수축시키는 성분이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은 안약이 사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 충혈의 원인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녹내장이 있을 때 또 홍채염이라는 포도막염이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도 충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꼭 안과병원에서 내원을 하셔가지고 그 원인을 찾고 맞는 안약을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외에도 눈과 연결된 또 다른 질환이나 질병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눈에 연결된 여러 질환이나 질병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고혈압성 망막증, 또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갑상선으로 인해 생기는 이런 질환들 자체가 대개는 우리 몸의 질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말씀드린 대로 당뇨나 고혈압이 항상 예방을 잘 하시고 만일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당뇨 고혈압을 잘 조절을 하신다면 눈에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미리미리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질병인데 그것들을 그냥 두셨다가 몸뿐만 아니라 눈까지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을 겪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의 눈 건강들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잘 기억하시면서 눈 건강 꼭 챙기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정기용 원장님이 두 번째 주에 오셨지만 우리 원장님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고정적으로 만나 뵙고 있으니까요. 눈 건강에 관련한 모든 궁금증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전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역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한 주 동안 문자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기용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과 전문의 정기용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누가의 처방전에 이어 어제 0720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지선 찬양사역자의 감사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넌센스 퀴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정답을 먼저 발표를 해 드려야겠죠. 성경 넌센스 퀴즈, 오늘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두 마리의 새를 뜻하는 성경 인물은 과연 누구일지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이 새였습니다. 이 새, 두 마리의 새, 이 새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정답을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우리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정답자 명단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문자들이 좀 있는데요. 0720님은 배구를 좋아한다고, 키가 작아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셨었다고 하시네요. 배구가 사실 좀 어려운 운동이긴 하거든요. 예, 배구를 잘하시는 우리 차미경님 소문이 나셨다고 하고, 상남교회 바자회 합니다. 오늘 옷 한 보따리 얻어서 내놓습니다. 10월 23일, 24일 금토 이틀 동안 합니다. 라고 3927님도 남겨주셨고, 1693님 반가워요 PD님, 인상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인상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8534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따뜻한 피디님의 음성과 은혜로운 찬양 들으며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더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4833님 진주칠암교회 새생명축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문자로도 우리 응원의 문자들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레이셔스 네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듣고 옵니다.

세바스찬 덤레이의 Precious Name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셨는데 못 이어드린 찬양들이 몇 곡이 있어요. 우리 4420님께서 신청해 주신 미랄, 그리고 4540님의 내가 매일 기쁘게, 3430님의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 찬양들은 내일 이 시간에 꼭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바울은 성도들이 얻은 지위가 유토피아적인 환상의 세계 속에서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공격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싸움을 통해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새 사람의 지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부여받은 놀라운 지위와 탁월한 삶의 방식에 안주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쳐오는 도전들의 무방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가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전에 없던 유혹들이 왜 생겨나게 되는지 바울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양면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편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을 받은 것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탄 진영의 맹렬한 공격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윌리엄 그늘은 구원받은 한 영혼을 두고 하늘에는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에는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경륜으로 구원사역이 펼쳐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영적 세트 메뉴처럼 배달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됨을 알기에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마귀의 괴계를 대항하는 기본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는 복음의 길을 방해하기도 하며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여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 함정들을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힘의 원천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 그의 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면하는 싸움의 성격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들과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결박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의 잔당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지극히 제한적일 뿐이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숨었어요. 그냥 아이랑 함께 사람 만나는 거 무섭고 대화하는 것도 무섭고요. 서윤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제가 우울증이었었던 거더라고요. 너무나 밤이 되는 게 힘들어서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 밤에 어느 날 밤에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더니 신랑이 다른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가서 아는 척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우리 조용히 저쪽으로 가면은 진짜 조용해. 서연아 우린 진짜 그냥 조용히. 그때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공방회를 가면은 계속 극동방송이 들렸었어요.
1: 91.1에 맞춰져서.
0: 예, 91.1에 맞춰져서 극동방송의 얘기가 저의 얘기였어요. 저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 네, 저는 극동방송이 아니면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침 6시 되면 눈을 떠서 6시에 극동방송을 켜고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두렵고 이 아이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후부터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1: 아멘.
0: 아멘.
2: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복음이 간절합니다. 극동방송이 상업 광고를 하지 않고 하루 24시간 복음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극동방송에는 전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20,000원 그렇게 헌금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이 사역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지금 문자로 샵 0981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아무리 교회 위에 큰 십자가 있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여요. 얘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마다 교회 가지, 재산 다 바치지, 얘 목숨 걸지 몰라요. 저 십자가가 뭔데 저 달아놓고 저러나? 미련하다, 이 말은 어리석고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십자가는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중심이 십자가예요.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향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툭 튀어나요. 모든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여자가 남자 없이 낳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예수님이에요. 출애굽기 12장 7절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인방에 다 피로 우설주로 피로 칠해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애굽의 왕부터 모든 사람 집에 첫 자식, 첫 짐새끼가 다 죽어 통곡의 바다가 돼도 고센 땅에는 피가 집집마다 문에 있으니까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살인하고 나쁜 짓하는 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피 때문에 넘어. 그게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죽어도 붉은 밧줄, 피의 밧줄이 있는 라합의 집의 가족은 다 살아요. 민수기 21장에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 루트로, 홍해 길을 가는데 에돔을 둘러서 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께 막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할 일이 생겨요. 살다 보면 아내한테, 남편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할 일이 생겨요. 그때 원망하면 마귀가 와요. 그때 감사하고 침묵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원망하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이거든요. 마귀의 후손인데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래서 불뱀, 독이 있는 불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쓰러져 죽어요. 원망하면 불뱀 옵니다. 그래서 욥은 열 아들, 딸이 죽어도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재산 다 도망가도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가출해도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형편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도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신입니다. 예수 믿고 십일조하고 잘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내시나 말이에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하나님은 라헬을 젊은 나이에 데려가 버려요. 왜 그러냐? 야곱은 침묵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훌륭한 장로님의 아들이고 나는 부족해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다 잘 되는데 때로는 풀리지 않고 애타게 해서 기도도 안 풀리고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엄청난 기대하지 않는 일이 오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니 달려와서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당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 기도해서

뱀 좀 쫓아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바라본 즉 살리라. 급하게 노수로 불뱀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만 쫓아주세요. 이미 물려 죽어간 사람은 죽더라도 불뱀이 떠나가서 더 이상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도 보이리라.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에 큰 박수 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구리 뱀을 바라보면 1초도 안 걸려요. 순간에 모든 뱀독이 다 사라져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1000년, 2000년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아, 신비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 하나님이신데 사람 못 믿고 십자가 지실 것을 구약에 다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처녀몸이 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중 나가보면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찜찜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 백성을 제수 구원하심이라. 이는 천자가 말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 이루는 거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함께 하신 거다. 그게 신비롭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그 아들은 하늘에서 주신 바 되었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아니라 그의 다스림 무궁하고 아기가 났는데 하나님의 주신 아인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석가 공자 마음에 속으라 그런 거하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직성적으로 나타난 게 300개입니다. 좀 넓게 나타난 게 150개. 그래서 450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하실 걸 이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7절에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말씀을 자기가 합니다. 내가 그때에 내가 안노라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노라. 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하지만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책이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밝혔어요. 할렐루야. 은사십에 팔릴 것, 와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 부자 무덤에 장사될 것, 살아나실 것, 이게 영원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영원한 비밀이에요. 이렇게 이 책은 역사 안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건 절대 고소가 되지 않아요. 절대 양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정도 아니에요. 이 성경은 언제나 새로워요. 이 우주를 역사 이끌어가. 할렐루야. 이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만세 전에 하나님이 숨겨둔 거라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는요 세계적인 연구인들이 그 브레인들이 그 굉장한 인물들이 17,000명이 넘어요. 김의신 박사님, 종신 교수로 계시는 그 앤디 앤더슨, 그 세계 최고

암병원 센터에 암 교수만 해도 2,000명이 넘어요. 연구원들이 또 1,000명이 돼요. 각 회사마다 전 세계 대학마다 연구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세계 연구진들을 다 한데 모아서 오직 십자가만 연구하라 해도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굉장한 사람 다 모아도 절대로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아는 건 비밀이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따라 합시다. 오직 오직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압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미련한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다 밀어내요. 교회가 밀어내고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최고거든요. 뭐 왕이 되고 뭐 국회의장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재벌이 되고 스타가 되고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챔피언이 되고 그러나 다 절망이거든요. 죽을 때는 다 절망이거든요. 죽을 때는 다 절망이거든요. 왜 살았지? 인생은 뭐지? 다 망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죽을 때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주시면 아멘하십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에 큰 박수합시다. 십자가의 비밀이 뭐예요? 간음을 했든 사진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은행을 털었든 상관없어요.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 죄가 있어도 십자가 밑에 나와 뱀에 물린 자가 높임을 보는 순간에 싹 독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회개는 길게 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100% 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한 점의 죄도 없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죄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깨끗이. 과거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건 성령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주님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이 하는 거지요. 과거의 부끄러운 거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건 성령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따라 합시다. 사탄아, 원수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주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를 사랑할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죄를 묻지 않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랑하는 아들, 딸로 과거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아도 아침에 샤워 깨끗하게 해도 밤에 또 해야 되잖아요. 땀이 때가 이렇게 먼지가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도 바른 씻어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해방되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롭게 된다. 할렐루야. 정직해도 지혜로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주님이 가르쳤어요. 회개해도 내가 십일조를 못했는데 그 병낫기를 기도하자, 서로 죄를 구하며 병낫기를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일 밤을 예배 못했고 새벽기도 못했고 내가 십일조를 몇 달 못했고 아,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많아요. 이런 건 구역장님께 뭐 할 수 있는데 성적인 죄라든가 해서 안 될 그것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나중에 교회 못 와요. 부끄러워서.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는 우리는 바로 주님께 아뢰어 용서받는데 천주교는 신부님께 고해 성사해서 신부님이 죄사함을 허락해야 죄사함 받으니 천주교인들은 그 고해소에 가서 겉에는 있지만 말로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성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내가 정직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런 그러면 신부가 듣고 주 이름으로 사해주면 아 나 죄사함 받았다 이래야 되는 게 천주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리에 큰 성전이 같은 고해소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안내하는 분이 하는 말이 이 고해소가 제일 인기 있어서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인대.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신부님이 기가 먹어서 잘 안 들린대. 그래서 편하게 가서 용서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는 교인들이 드러나오잖아요. 천주교는 없어요. 왜? 다 약점을 잡혀요. 신부님이 모르는 게 없어. 아니면 용서 못 받아. 그래 신부님 다 알아. 너는 뭐 지지고 너는 부끄러워. 너 가학국이라.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말을 못 한대요. 신부님이 주일날 사냥을 가고 해도 말을 안 한대. 왜냐하면 약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황님의 별장이라 안 합니다. 교황의 여름 별궁이라 하는데 교황께서 여름마다 쉬시는 그 별장이 별궁이라는데 그게 16만 평입니다. 한번 볼래요? 교황님은 여름에 저기 가서 쉬어요. 만일 제가 저런 하나 별장이 있으면 와, 대단할 겁니다. 공경이. 그러나 그쪽은 말이 없어요. 미가서 5장 5절에 너 이웃을 믿지 말고 너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너 품에 여인에게도 너 입의 문을 지키라. 아내에게도 해서 안 될 말 하면 안 되거든. 천목회할 때 바로 이웃께 있었던 아픈 일인데 신혼 부부가 결혼해서 첫날 밤 잠드는데 이 신랑이 말했어요. 나 참 미안해요. 참 미안해요. 왜 그러세요? 내가 순결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 전에 그만 순결을 깼어요. 어떻게 한 여자를 사귀어서 선을 넘었어요. 당신 가까이하게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그러니까 신부가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어떤 남자하고 사귀다가 선을 넘었어요. 그때 그 남자가 함정을 봤거든요. 일어나 집에 가. 나는 한평생을 때묻은 여자하고 살 수 없어. 그래서 깨졌어요.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 듣는데 여러분 결혼했으면 따라합시다. 그냥 살자. 그냥 살자. 그냥 살자. 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대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부생활.

마련, 대충하자 다 불성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게 백신이 될 거예요. 성적인 잘못, 실수는 가까운 친구에게도 얘기하면 이야기거리가 되고 어떤 경우 별이 될 것 못 됩니다.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절대로 주님에게만 아뢰세요.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의롭게 하신다. 오직 주님께만 할렐루야. 목사님에게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목사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죠. 십자가 그날 아래 다 해결돼요. 스트레스, 불안, 공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스트레스, 징계, 뭐 내가 허물, 과거의 부끄러운 거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으로 너 허물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그가 징계받음으로 너가 평화를 누린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우리가 저주받을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베로 교수, 그 부인 또 레이첼 박사인데 이분들이 59개국, 60개국을 신앙가 국가의 경제 연구를 했어요. 교회가 들어가고 영적으로 교회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는 다 국가가 부흥하게 됐다. 60개국을 연구한 결과예요.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의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경제학 교수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은 주장하기를 부강하게 일어난 나라는 반드시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앞서 있었다. 대한민국 별것 다 미신 뭐 다른 우상 종교 다 섬겨도 반만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비참하게 살았지만 기독교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 샘 박사님이 봐도 기독교가 부흥하면 경제가 부흥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또 경제인들 잘했지만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우리 양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면 한국이 그냥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비밀은 오늘 밤에 조금 더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 어떤 경우도 십자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승리를 줍니다. 할렐루야. 물이 목이 말라 3일간 물을 마시 못해 타 죽는데 물을 만나서 물이다 마시니 물에 독이 있어요. 막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 하나 준비해서 나무를 물에 넣으니 물이 생수가 돼요. 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경제가 사랑하는 게 마라같이 돼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연구해도 플러스인가 더하기 편가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모든 죄 사함 받고 허물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평화를 누리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 살고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하고 이 십자가는 우주를 받는 보다 대한민국 아니 지구촌만한 금덩어리를 받는 보다 십자가가 100배로 중요해요.

0: 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는 분은 춤을 추세요. 성령의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오늘 교회에 남아서 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센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

0: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1: 아버지가 이제 서영 라디오를 구에다가 듣게 됐는데 극동 방송이 제일 잘 들려서 잘 나오니까 일단은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빠져드는 거죠.
2: 밤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3: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4: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5: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6: 그 라디오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북에서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게 돼요. 잡히면 죽지. 당연히 죽게 되지만 그때는 그거를 다 잊어버려요. 듣게 돼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은 역시 못 막는구나.
7: 네.
8: 오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럿 야베스 사람.
0: 라디오를 통해 들었던 바깥 세상의 이야기는 나의 갈망을 채워주었고, 라디오를 통해 나왔던 극동 방송의 말씀과 찬양은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 오늘은 양강도 회산에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라디오를 청취한 이소라 자매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1995년부터 탈북 직전까지 양강도 해산에서 극동방송을 비롯해 여러 남한의 방송을 들었던 이소라 자매님과 함께하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도 궁금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처음 들으신 거예요?
6: 그렇죠. 처음 들었죠. 도대체 이거는 뭘까? 이제 하늘이라는 얘기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그 중국으로 국경을 넘을 때 중국 국경 수비대한테 한번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제 그 수비대가 저를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이제 그거는.
0: 해산으로요?
6: 예, 해산으로 다시 보냈는데요. 그 교두가 아니고 강으로 튜브에다 태워서 다시 보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신기했고요.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0: 다들 바로 끌고 가서
6: 북송시키잖아요. 네. 이제 근데 정말 어떤 이유였는지요? 사실은 인간이 그런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고 이제 내가 누구한테도 그 손을 벌려도 도와도 못 주죠. 사실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요. 그럴 때는 인간이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그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네. 이제 하늘이시여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그때 잡혔을 때 정말 위에 뚫린 것은 이제 하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근데 정말 그때는 막 그 마음이 내가 새가 돼서 하늘로 막 날고 싶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저는 그때 상황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의 이제 그 죽음의 고비를 제가 이제 넘으면서 이제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거였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죠.
0: 그렇게 극동방송에서 하나님에 대해 들으시고 오시는 과정 중에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함께해 주셨던 여정이라고. 예수.
6: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항상 눈을 떼지 않으시고 돌봐주시고 그 죽음에서 저를 계속 구원해 주셨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인간이 나쁜 거라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장 힘들고 고난스러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0: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가 삐뚱길로 나가려고 할 때는 꼭 이제 저를 다시 올려 세우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4년, 5년 지나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느낀 게 아,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옛적부터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쁜 길로 삐어서 가자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로 역사를 하셔서 항상 저를 바른 길로 세우셨구나. 그거를 이제 와서 이제 5년 후에야 와서 알게 된 게 돼서 아, 참 그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말과 어떤 위대함에도 이제 비교를 못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았죠.
1: 그렇게 함께했던 하나님과의 여정 속에 또 북한에서 탈북 직전에 만났던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바가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0: 정말 신기한 게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교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지하교회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못 들었는데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에도 점집이 있거든요. 이제 예, 제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좀 가끔씩 웃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그런데 눈도 안 돌리지만은요. 북한에도 이제 점 보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점 본다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1: 근데 그것도 다 단속 대상이잖아요. 북한에서는.
0: 네, 단속을 하는데요. 그 단간부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네도 궁금해서 사실은 잘 보는 그 점집에는 자기들이 줄을 서요. 예, 그런 집은 정말 이제 여기서처럼 예약을 하고 뭐 막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당신 순서입니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예.
1: 근데 북녘당에서도 점집을 가셨던 거예요.
0: 예, 제가 점집으로 갔는데요. 그 점집에 아, 지금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아주 어려운 장사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1: 네.
0: 제가 이제 괜찮을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제가 아니 내가 목숨이 죽겠는지 살겠는지 그게 어느 때쯤 괜찮고 언제쯤 이제 떠나면 또 날짜까지 또 이제 그 점집 같은 데 가면은 날짜까지 알려주잖아요. 네. 이제 몇 시경쯤 괜찮다 이런 것 해주잖아요. 근데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어느 날 몇 시 그런 게 궁금한데 뭐 하나님을 믿으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따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잘 따지는 이런 성격인데요. 어리벙벙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말의 뜻은 뭐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도대체 이거는 뭐지? 자꾸 뭐지? 이거 무슨 말이지? 이 사람 말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지하교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하, 그분이 지하교인이었구나.
1: 점집으로 위장한.
0: 예. 해산도 아니고 해산에서 조금 좀 시골 같은데 이제 가가지고 좀 잘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런 데를 갔거든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떠나가지고 갔댔어요.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유 무슨 내가 이런 얘기를 듣자고 새벽부터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이렇게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 그러면은 그 10여 년, 20년 가량 들었던 극동방송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으시잖아요.
0: 네.
1: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게 이렇게 이어졌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가 다 이제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다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역사하심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한번 전도를 하셨네요.
0: 아 예.
1: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도 혼자 준비하시고 혼자서 라디오를 이렇게 개조하셔서 방송을 들으시는 과정 중에 혹시 주변에 극동방송이나 이런 외부 방송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이웃이나 가족이 없으셨을까요?
0: 아, 예전에 저희 동네에 아는 사람이 옛날에 자기네 동네에서 라디오, 한국 라디오를 들었다고 잡혀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잡아갔다고. 그래서 놀랐거든요. 어떻게 들켰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이제 제가 요즘에도 그 작년인가 그때 그 북한에 이제 청진에

0: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그 미성년자 애들을 이제 네, 그 공개 처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소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점이요. 그 라디오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북에서도 제가 알았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게 돼요. 잡히면 죽지. 당연히 죽게 되지만 그때는 그거를 다 잊어버려요.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힘이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이제 자유에 대한 갈망은 북한에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제 그 책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총칼로도 이제 그 미래의 어떤 전진이나
1: 네.
0: 시대적 흐름은 총칼로도 못 막는다. 이게 북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시대적 흐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흐름이고 자유를 갈망을 하고 그런 것은 총이잖아요. 총으로
1: 네.
0: 쏘고 죽여도 역시 못 막는구나. 예. 되돌려서 말해주고 싶어요.
1: 그렇게 지금 방송을 남몰래 숨죽여 듣고 계신 북녘의 주민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그때 그 시절에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내가 북한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네모였습니다. 아니면 네모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집사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0: 나에게 이제 자유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준 희망이었죠. 예. 희망의 촛불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예.
1: 네.
0: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더 자유를 갈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까지도 오늘날이 있은 거잖아요.
1: 그럼 그 희망의 촛불을 켜고 있는 고향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0: 북한이 꼭 세계 사적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요, 불합리하고 독재고 안 좋은 것은 이제 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힘을 내서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그리고 희망의 끈을 꼭 놓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 촛불 한 점이면 환히 비출 수 있잖아요. 우리 방송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우리 이소라 집사님의 목소리,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촛불 한 점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녘 양강도 해산에서 방송을 들으신 1995년도부터 2014년까지 방송을 청취한 이소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재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홍열 목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외모.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0: 시간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삭임을 거부하세요. 그 대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파를 타고 우리 지역 곳곳으로 흘러가는 복음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1: 얼마 전 저와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신 사장님께서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우연히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 역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음이 느껴져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가는 그 길
0: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이곳 경남 땅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흩어진 교회가 하나 되고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70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복음의 가치, 한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은 그 복음의 씨앗이 온 세계를 물들이는 열매로 맺어지도록 한 가지 사명만을 품고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10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15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20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10월 22일 목요일 동과

남양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양교회에서,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 통영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모님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2026 사모의 수다가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동산 세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10월 15일 목요일까지고 선착순으로 15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277-370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조이코리아 카다로스 초청 찬양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봉래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011-19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청춘찬양단 초청 찬양집회가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성시화를 위한 가을 부흥축제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고성제일교회에서 백동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7755-3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동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7200-273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호 당신의 날 진주 나들목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찬양과 말씀, 간증과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4584-063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정용 초청 1025 전도축제가 10월 25일 주일 저녁 7시 신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42-646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기념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랑의 책 기증 운동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도서는 2021년 이후 출판된 도서이며 자세한 문의는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해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성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진해침례교회에서 권준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42-464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의 기쁨은 세상이 그것을 불안하게 하고 죄가 그것을 흔들지라도 사랑하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밤에 깨어서 촛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하인의 기쁨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바로 미리 누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기쁨을 누려야 할까요? 바로 최후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지는 못해도 사랑하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이 시간에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출발할게요.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는지 오늘도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이 시간 생각나는 지체들 있으시면 이 방송 공유도 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열려 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 거룩 거룩 거룩 강신의의 찬송 들으셨고요.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믿음으로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현진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수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1727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느니라. 아, 잠언의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가까이 있는 전도하기 쉬운 우리의 사람들을 잘 전도해야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에서 맛보는 게으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으름.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 공유도 해주시고요. 또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전도사 앞으로 문자도 보내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자,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양 듣다가 천국의 기쁨 회복되신 줄 믿고요. 또 주님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정신과 의사 스캇 백 박사는 품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품위란 삶의 하강기가 찾아와도 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무뎌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극심한 고뇌를 겪으면서도 제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품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품위란 삶에 찾아온 고난과 문제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품위를 갖고 계신 분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뎌지지도 않으셨고 극심한 고뇌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던 품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품위를 지켜나가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 찬송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 찬송 지혜 말씀 시편 45편 함께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지혜 말씀 시편 45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시간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은혜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진흙 한 덩이가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토기장이의 손길을 거쳐야 하고요. 뜨거운 가마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깎이고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고 어쩌면 뜨거운 불시험 속에 있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저 진흙일 뿐이지만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최고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하실 그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찬양으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오랜만에 함께 하셨죠. 소리엘의 오병이요.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이런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찬양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아 씨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조수아님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조수아님의 내 맘이 낙심되며. 이렇게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임재현님의 목소리를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나무엔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소리엘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까지 세 곡의 찬송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감미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바로 그날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와서 거기에 타오르는 숯불을 담고 향을 피워 알 수 없는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거룩함을 보일 것이다. 온 백성 앞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너희의 죽은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 밖으로 옮겨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가서 조카들을 진 밖으로 옮겼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마저 죽고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없애신 자들의 죽음은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애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막문을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시하셨다. 너나 네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면 너희는 죽는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모세가 아론과 살아남은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은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여러분은 그것을 제단 옆에서 먹으십시오.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것은 형님과 형님 아들들의 몫이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형님과 형님의 아들, 딸들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를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 자녀들의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불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 자녀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로 드린 염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다 타버린 상태였다.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물었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제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공동체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피를 거룩한 곳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성소에서 그 염소를 먹었어야 했다.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도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속죄 제물을 먹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도 수긍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0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한국 뭐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전파 선교사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참 그 방송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생기는 교회도 11조 안 드리고, 감사한 거 안 하면 교회 어떻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 극동방송은 그 헌금 아니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아이고, 이 극동방송에 내가 참 많은 헌금 드려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중심에 있지만은, 그래도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걸 안 됐어요. 제 딴은 막 최선을 해서 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는 못돼서 항상 죄송합니다.
1: 이상문 집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극동방송의 모든 기능이 유지되고 방송 선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 우물정 0981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269-9810번으로 전화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방송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송선교의 마중물이 됩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0: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밤 그 위로를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House of Worship에서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 전해드렸습니다. 위로,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은 나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면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반면 같은 슬픔을 지나온 사람이 건넨 짧은 한마디는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힘든 일이 언젠가 같은 일을 겪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아픔이 헛되지 않다는 것,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이 결국엔 위로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웅재의 위로는 예수, 김도연의 돌베개,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위키 요헤의 Because of Who You Are, 루벤 스튜라드의 Center of My Joy, 그리고 스모키 노르풀의 Dear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098번 쓰시는 분께서 제주 서귀포 신평리 마을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서귀포 성서 침례교에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귀포 성서 침례교에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0778번님께서 병원에서 실습하는데 자꾸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오해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 제일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를 다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내가 뭘 잘못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이 일부러 넣으셨던 간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아무튼 병원에서의 생활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리고 509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님의 숲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아끼는 후배와 함께 차 한 잔을 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사역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에피소드들, 그리고 특히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추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봤었는데요. 누군가 함께했던 순간들의 추억을 나눌 수 있던 건 참 행복하고요. 또 감사한 일입니다. 추억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억은 영혼의 어머니이다. 톨스토이는 추억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추억은 인간의 영혼에 삶의 향기를 부여한다. 생각해보면요. 추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요.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추억과 기억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5절 말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생각해보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은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았던 시간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예배의 시간들, 날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추억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빛나는 별들로 반짝반짝 비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를 따르는 길 이관욱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플레이트 한부영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추억을 쌓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오늘 점심 먹고 나서 한 후배와 오래간만에 차 한 잔을 했는데요. 그때 있던 묵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그 행복이, 그 추억의 향기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고요.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떤 소중한 기억과 추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겠죠. 레위기 26장 45절 말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1069

문자번호 우물정1069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물론 새로 고침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한번 보내주세요. 추억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한만두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를 먹으면서도 추억을 나누는 것도 참 좋겠네요. 만두에 대한 추억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추억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든 사물이든 또 사람이든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추억은 인간의 영혼의 삶에 향기를 부여한다. 아, 여러분의 추억의 향기가 궁금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평소보다 몇 분이 더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추억에 대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한반도 선물 세트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참 추억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집안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 어딘가에서 툭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거의 찍기 때문에 사진을 핸드폰으로 주로 보지만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책 사이에 어딘가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놨었던 이렇게 사진이 툭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럴 때가 있었지. 우리 애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작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것. 추억의 힘 중에 하나는 그 시절로 마치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것 같은 제가 중학생 때 사진을 보고 있다면 마치도 중학생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때 그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추억을 함께 쌓아갈 수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사촌, 또 교회의 식구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영혼의 사귐이 있고요.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더 많은 소중한 추억들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

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했던 그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한만두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받으시는 분은 링크를 따로 받으십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번을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버스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할 때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저는 가끔씩 승용차보다 일부러 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자리가 생기면 앉아서 보고 싶은 책도 읽고 또 음악도 들으면서 창밖을 보며 휴식도 취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가끔씩은 마치 버스를 탄 것처럼 더디게 가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남에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믿음 안에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려 보이지만 주변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휴식의 시간일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꿀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이브로드 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옹기장의 예수 닮기 원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쉐릴 브레즈웰의 His Eyes on the Sparrow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연희엘의 양의 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시스 와이넌스의 셰퍼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073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참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제 능력,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려다 보니까 부족함이 참 많은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 주관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 말이지요. 막막한 길에서 때로는 당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돕겠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그 약속을 찬양을 통해서 꼭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찬송 이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래서 나를 오늘도 지키십니다. 이 밤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포근함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 가족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아직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또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동포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가득하기를,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국의 극동방송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귀한 찬양을 듣고 계실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과 함께 나눈 은혜의 사연들은요,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입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어제 1550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송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어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민호기 목사님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입니다.

정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찬양이 한때 참 많이 불렸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르시면서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찬양이죠.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싶네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전해드렸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지금 2시 21분 20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송 전해드릴 텐데요. 원주에서 신청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3881 성도님이 신청해주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대구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2500 성도님의 김도연 씨의 음성으로 찬양 전해달라고 해주셨는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리고 아론의 축복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안양에 사시는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1030 성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세곡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을 이렇게 쭉 전해드리니까 저도 참 은혜가 되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많은 은혜가 됐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러빔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나무에네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네요.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 서울 도봉구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4600 성도님,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이 깼는데 언젠가 북한에서는 일부러 자기 전에 물을 마시고 잔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그렇게 북녘 성도들은 극동 방송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물을 많이 마시고 자고 또 화장실을 가면서 깨면 그때부터 집중해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소리.

큰 감동이 됐었는데, 저도 오늘 깬 김에 앉아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찬양을 듣습니다 하시면서 찬양을 또 신청을 해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북녘의 성도님들은 이 새벽 시간에 저희 방송을 잘 들이다 보니까 특히 AM 방송을 자주 또 많이 들으세요. 아무래도 FM 방송 깨끗하지만 멀리 가지 못해서 저희 이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도 북한의 강원도 한 금강산 정도까지만, 그리고 서울 극동방송은 이 개성이나 해주 이런 휴전선 일대 가까운 지역까지는 아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또 들으신 분들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방송을 저 북녘 땅에서도 누군가 듣고 이 새벽 시간에도 그렇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사연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전해드리면서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샵 1069번으로 문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내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해 나비오십의 음성으로 찬양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그 마음의 평강이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신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언제 들어도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든 힘든 일이 있을 때든 문득 엄마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많죠. 특히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의 사랑을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하죠. 최근에 북한이 고향인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엄마에게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살아가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와 자녀를 만날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겼죠.

엄마가 할머니가 됐어라는 이 소식조차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북한에서 온 한 자매의 증언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북한에 남겨둔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손주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죠. 가족이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당연한 그 순간들, 둔다는 평범한 행복마저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북녘 땅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또 남쪽에 있는 자녀와 부모를 기다리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선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긴 시간을 견디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함께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그 길이 속히 열리길 기도하면서요. 복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면서 10월 15일 목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147편 3절의 이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마음을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그 모든 눈물을, 그 모든 신음소리를, 그 모든 한숨을,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온 그리움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생이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남과 북의 모든 가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랜 상처를 싸매주시고 주님의 회복의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의 그 터전 가운데 역사되길, 복음의 사랑과 위로가 증거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주의 보혈은 소진영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양했고요. 피아니스트 이일호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한 번 더 우리 보혈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곡의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후에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병에 물이 절반만 들어있으면 소리가 나지만은 물이 병에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은 입에서 말로 몸가짐에서 얼굴 표현으로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 덕목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최대 여객선 이름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타이타닉 호를 출항한 사건에 세계 사람들은 이목이 집중돼 있었어.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항해사는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을 주의하라고 하는 무전을 받게 됩니다. 딱딱딱딱 딱딱딱딱 무전을. 빙산이 내려오니까 조심하라. 긴급 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해사는 거대한 타이타닉 호를 너무 신뢰하고 믿었던 나머지 선장에게는 보고도 하질 않았습니다. 급박한 통제소에서는 계속해서 무전을 보냅니다. 빙산을 주의하라, 빙산을 주의하라, 도도독독

0: 도독도독 했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번 귀를 기울일 만한데 타이타닉 호에는 점점 빙산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항해사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선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군.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 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습니까? 선장도 항해사에게 말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하게 교만. 1912년 타이타닉 호 불과 몇 시간 만에 침몰을 하고 맙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706명은 살았지만 1517명은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만은 입에서 말로, 말에서 몸가짐으로, 몸가짐에서 얼굴에서 항상 나타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의 인생은 바람이 날려 버려지는 가랑잎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갖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 찬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숭배하고 섬기며 저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던 저를 택하시고 끌어내오시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0: 있는지 주님의 주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제 근원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복이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이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준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1: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편곡된 합창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영원 무궁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남과 북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찬양의 울림이 가득하길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에도 가득하길,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10월 15일 목요일에 오늘의 말씀 시편 18편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약속은 진실함이 입증되니 그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이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는 나를 힘으로 띠띠워주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니. 시편 저자는 위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방패처럼 자신을 지켜주시고 단단한 바위처럼 의지할 곳이 되어주셨다는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다시금 일어서 걸어갈 힘을 주셨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노래와도 같이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피할 길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위로와 사랑과 능력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저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열왕기상 6장 1절과 37절, 38절을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여섯 번째 시간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자신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한 때에 다윗은 그의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백향목 궁과 휘장 가운데 있는 성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화려하고 안락한 궁 안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에 머물고 있는 것이 마음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 자신은 사울을 피해 오랫동안 도망 다니고 또 수많은 전쟁 등을 통하여서 원수들과 대적들로 인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때를 마치게 하시고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거칠고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 계신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의 중심은 참으로 귀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심정인데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라고 하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예상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의 뉘앙스가 어떤 것인가 하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출애굽 이래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시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과 동행하셨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짓지 않느냐고 다그치시거나 이제는 지어라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음에 담고 있던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지껏 자기는 편안한데 잘 살다가 이제 와서 내가 거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신 대로 늘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본질이고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의 본질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윗의 언약으로 강화시키고 확장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윗 언약의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견고하고 높이 쌓아 올린 요새와 같은 그런 웅장한 집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으로 인한 왕조,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해 두신 구속사역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 다윗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내가 거할 집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건축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허락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7년 만에 완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앞뒤 상황이

이 맞물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거하시면서도 자기 백성과 충분히 동행하셨는데 또 이를 말씀하셨는데 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기도 하고 나중에 광야 40년 동안 행군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머물 때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 전체를 편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이스라엘 전체의 정가운데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레위 지파가 둘러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세개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편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진을 이루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비교하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가 적들과 전쟁을 하러 나왔을 때에 왕의 장막은 모든 군사의 한 가운데에 둡니다. 그리고 여러 겹의 방어선을 구축함으로 인하여서 적들로부터 우리의 왕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안전장치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은 보호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의 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진편성입니다. 성막을 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방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바라보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 염려할 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은 중간에 거쳐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불러 세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호기심 때문에 산에 올라오거나 거룩한 경계를 침범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엄중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강림하시는 거죠. 왜요?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삼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만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막은 단순히 거룩한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구심점으로 삼기 위한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막은 광야에 쳐두었던 천막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셔서 내 백성 한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즐거운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다운 길을 쫓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 언약궤를 옮긴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때의 솔로몬은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면서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 같은 건축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적들에게 패배하거나 가뭄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등 국가와 백성들에게 큰 위기와 위협이 다가올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른 이해와 바른 고백에 따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여기에도 하나 붙여주십니다. 그것은 다윗 언약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지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히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두겠다 하시지만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이 성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잘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너희와 나의 관계가 깨어버리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답을 에베소서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 교회는 지리적 특성상 이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다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이방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하다라고 느끼고 믿고 있는데 함께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또 보이지 않게 서로 간극이 있었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 비난하고 충돌하는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연합하는 곳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묶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나뉘어질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교회는 그저 단순한 어떤 모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묶여야 하는 것은 예수와 묶여야 하는 것이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그것이 용납되든지 해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묶임으로 인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져 가니까 너희가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충돌하고 갈등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묶여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되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아주 길고 긴 과정과 노력과 시간과 땀과 피를 흘려서 만들어 가는 것이 머리이신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이 바울이 한 문장 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교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는 교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로 묶여야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까지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것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거지, 스스로 내가 우월하다, 지혜롭다, 유능하다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고 온전하고 그리고 크게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죠. 예수 없이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그러니 교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자랑하는 다른 터 위에 세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교회다,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까지 갑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게 해라가 아니라 분별이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성전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교제인 것처럼 교회 또한 건물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지체들과의 연합인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그리고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우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말,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행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리로 삼고 가치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데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섰을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임을 바울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는데 얼마만큼 애써야 하는가?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처절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까지 다 끌어대서 권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흠 없는 양이나 소를 구별하여서 죽이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 불 가운데 태워 하나님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흠향토록 하는 그러한 제사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구약의 제사를 차용해 와서 쓴 말이 뭔가 하면 산제물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제물은 살아있는데 불로 태워지는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불태워져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몸만 태우는 그런 헛된 제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의 전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듯이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불태워지듯이 처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리에서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암송하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너무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단조롭고 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저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단조롭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내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들을 내 목숨을 걸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할 만할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 편에서의 어떤 뜻이 있을 때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이 이웃이 나와 같이 가지 않을 때에도, 이 이웃이 나를 못 살게 굴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많은 단련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담아두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의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 묶였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드러나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흔적과 향기를 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온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은혜의 소임을 다한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이고 내 일상이 예배입니다. 내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내 현실이, 내 현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산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제사를 우리가 불에 타듯이 살아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 서서 거룩한 산 제사로 주 앞에 서기를.

0: 을 바랍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6장 1절, 37절과 38절을 본문으로

일요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황해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1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에 5에서 40mm로 예상되고요. 함경북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은 함경남도에서 3에서 8c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 1에서 5cm가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13도, 부산과 평양이 12도, 강릉이 11도, 서울과 목포, 신의주가 10도로 보이고요. 광주와 여수가 9도, 포항과 대전, 개성이 8도, 대구와 청진이 7도, 춘천과 함흥이 6도, 강계가 4도, 해산이 영하 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24도, 강릉과 광주, 대구, 부산이 23도, 대전과 제주가 22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목포, 여수, 신의주가 21도, 개성이 20도, 춘천과 평양이 19도, 강계가 17도, 함흥이 16도, 청진이 13도, 해산이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가 1에서 2m, 서해북부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분별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10월 15일 목요일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1: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드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0: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2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전반부에 많은 것들을 심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심었지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는요, 전반부에 심었던 것들의 열매를 거둡니다. 생각도 없이 심었던 말, 행동, 별 의미 없이 보냈던 시간, 그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은 열매가 돼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면서 비로소 후회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거둘 줄 알았다면 좀 더 좋은 것을 심을 걸, 이제 다시 심는다면 좀 더 나은 것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고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감사하게도 반성의 기회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낮아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며

작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중히 만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깨우시고 인도하시어 사랑한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은 나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최고의 사랑을 변함없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를 차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하신 것을 내가 나쁘다 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신 것을 내가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나는 작지만 소중한 자고 부족하지만 사랑받는 자입니다. 길가에 들풀 하나도 아름답게 만드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 곁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도 다시 바라보게 하소서. 휘황찬란한 높은 건물만이 아니라 나의 작은 방도

좋다 여기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부모님만이 아니라 일하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부모님도 훌륭함을 알게 하소서. 세상에 물들어 큰 것, 높은 것, 넓은 것, 대단한 것만을 추구하는 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냅니다. 바벨론의 기준으로 사는 나의 오염된 생각을 내버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몸달아 기다리다 피어오른 숨결 오시리라 믿었더니 오시리라 믿었더니 눈물로 얼룩진 연분홍 옷고름 남겨주신 노래는 아직도 맑은 이슬 뜨거운 그 말씀 제가 되겐 할 수 없어 곱게 머리 빗고 고개 숙이면 바람 부는 가을길 노을이 탄다

외로움처럼 무서운 질병은 없을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만큼 무서운 형벌도 없을 테죠. 하지만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결혼식에는 셀러브레이션, 축제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초청한 손님들을 예의를 갖춰서 종을 보내서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There's a lot of invitation in a book of Bible. 여기 보니까 초대장 발송을 했죠. Invitation sent.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다 난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인가? 자기 회갑잔치인지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라. 제 극동방송 70주년 행사에 15년에는 부산에서 찬양 합창제가 열리고 16일에는 저들이 오랫동안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전파 선교사들은 분들을 초청해서 따뜻한 점심이라도 한 끈이 대접하려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RSVP를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 능숙하지 않아서 RSVP를 잘 안 해. 큰 잔치를 폐설한 사람이 만약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상식했을까, 식상했을까. 그 집에는 하인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돈 있는 부잣집에 생일잔치인지 무슨 잔치인지 하는데,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죠. Invitation sought. 사람이 와야지 잔치가 재밌게 시작되는데, 청첩장을 발송한 다음 종을 보내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예의대로 갖췄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보내서 오시라고 하는데 못 온다고 하는 핑계가 일절 똑같하게 핑계를 했죠.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치무라 간소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어느 날 한 부자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저녁을 성대히 잘 차려놓고 극진히 우치무라 간소 선생님을 대접했습니다. 선생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나가면서 부자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잘 먹었다, 돼지 새끼야. 깜짝 놀랐죠. 그 부자가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기껏 식사 대접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밖에 인사를 못하는가? 돼지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씩씩대며 잠을 못 이루었다가 한참 뒤척거리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마음 한구석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존경받는 인물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내게 그런 몰지각한 말을 했을까? 그분의 성품으로 보아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 삶이 그분이 말하는 돼지와 다를 바가 뭔가?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 그러다가 끝장이 나는 인생, 이제 돼지지 별게 있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돼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을 찾아가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을 통해서 그 부자를 설득시키고 그 부자를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극한적인 인사를 했을 때에 그것이 적중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구원의 초대가 있어. Invitation to salvation.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봉사의 초대, Invitation to serve.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학교에서 봉사하고 가정에서 봉사하고, Invitation to serve.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의 초대, Invitation to surrender.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순종의 초대, invitation to surrender. 네 번째, 희생의 초대라는 게 있어. invitation to sacrifice.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Take your cross, follow me. 그게 뭐예요? Invitation of sacrifice. 다섯 번째로 선행의 초대, invitation to support.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많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비테이션은 salvation, 예수 믿으라고 하는 구원 초대가 가장 귀한데 오늘 우리 주변에, 아니 대한민국에, 아니 수원시에 120만 명 인구 중에서 아직 구원 인비테이션에 초청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홍 장로님? 수원 토백이지? 수원서 태어났고 수원서 자랐고 수원서 일했고 토백인데 학교는 뭐 서울로 와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수원 120만 인구 중에서 예수님이 구원에 초청했는데 invitation of salvation 아직 거기에 응하지 않은 수원 시민 몇 사람이나 될까요? 넉넉잡고 30%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70%의 수원 시민은 아직까지 예수님 구원의 초청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가서 그 사람들 초청해야 돼? 영국의 한 시골 병원에 초라한 여자분이 병원에 찾아와서 애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제 남편이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서둘러 왕진 가방을 챙겨 들고 그 부인을 따라 그 집에 갑니다. 그런데 부인은 의사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가진 돈이라고는 한 푼 없습니다. 그러다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요? 사람부터 살려야죠. 의사는 그 즉시 부인을 따라 어느 낡은 초라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쓰러져 누워있는 부인의 남편을 진찰해 봤습니다.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병은 아니니 부인 안심하세요. 병으로 돌아오는 의사는 부인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네주면서 이 상자를 반드시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처방대로 하면 남편분은 곧 병석에서 일어날 겁니다. 부인은 의사의 시키는 대로 집에 돌아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처방전하고 뭐라고 써있는 거니 남편분은 극도로 영양실조의 상태입니다. 이 돈 가지시고 먹고 싶은 음식을 사다 드리세요. 부인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떨어뜨리며 오랫동안 그 처방전과 그 상자에 들어있는 돈 뭉치를 바라보면서 부인에게 친절을 베푼 이 사람이 바로 일생 동안 사랑의 인수를 펼친 영국의 유명한 의사이자 시인인 소설가였던 올리버 골드스멧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은 쉬워요. 말로 한복보는 건 쉬워요. 그러나 거기다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의사가 진료비도 받지 않고 돈 뭉탱이를 그 상자에다 집어넣고 당신 남편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니까 음식만

잘 먹고 음식만 잘 소화시키면 그 병이 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의사가 처방으로 해줬다고 하는데, 물론 잘 먹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고

불갑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전 이걸 읽으면서 밭을 샀다. 밭은 부동산이에요. 이거는 동산, 동산. 부동산은 어디 날아가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거기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밭을 샀으면은 제가 일반 상식에 가서 한번 보고 밭을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마지막인데 밭을 보고 샀을 텐데 뭐 또 나가서 그 밭을 본다고 불갑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두 번째 손님이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소 다섯 결의 시험은 내일 해도 되고 뭐 풀 잘 먹나 뭐 새죽 잘 먹나 내일 봐도 될 텐데 그것도 핑계가 되질 않고 세 번째 사람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니 장가 들어서 새 신부를 데리고 그 잔치집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참 좋을 텐데 가질 않았다. 일제히 사양을 하는데 물론 개인의 사양이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핑계를 대표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핑계가 나하고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못 간다. Purchasing excuse요. 그게 부동산 살 때 사전에 가서 보고 사는 사람이 있지. 보지도 않고 땅을 사고 밭을 사고 논을 사고 아파트 살 때 그래도 한번 가서 봐야죠. 그게 부동산이요. 궁색한 핑계지. Poor excuse. 약한 합리적인 핑계라고 그랬죠. 차라리 나 같으면은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간다. 그렇게 얘기는 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적당한 핑계를 댔는데 두 번째 사람은 동산 때문에 사양을 한다 핑계를 했는데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그 움직이는 거니까 그게 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은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핑계로 안 갔다.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처럼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핑계가 있다고 말하지. 저녁인데 다른 날 시험할 수도 있을 텐데 이 핑계는 먼저 핑계보다 조금 나은 핑계 같은데 그러나 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응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요. 예수 믿고 싶은 생각만 있으면은 구원 초대에 응할 겁니다. 생각이 없어.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모님이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겠다.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못 믿겠다. 세 번째, 우리 집에는 오랫동안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제사 못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믿겠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술과 담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구원 초대에 대해서 invitation of salvation에 대해서는 우리가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 번째로 향락의 핑계. 마지막이죠. Pleasure excuse. 누가복음 14장 20절이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그때 신혼여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나긴 만났어. 조응도 만나고 초청장도 받았어요. 그래서 향락의 핑계.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다.
부부 동반해서 갈 수 있었어.

뜰 텐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핑계가 통할까? 예와 함께 미국 남침례교 소속 목회자로서 텍사스 엘파소의 제1침례교 First Baptist Church of El Paso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허셜 포 목사님이겠어요. 그 양반 설교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설교의 예화예요.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포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업을 잘해서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청년의 사업도 놀라게 번창했습니다. 사업이 커지자 청년은 바빠서 약속했던 주님을 위한 큰 사업은 하기커녕 11조도 안 내고 교회 출석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드 목사님은 청년 사업장을 찾아가서 청년 요새 11조도 안 하대? 하고 물어봤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액면이 커지니까 경영상 그 액면의 11조를 떼어가기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출석을 안 하죠? 사업이 여간 바쁘지가 않습니다. 여러 군데 사업장을 벌이고 보니까 교회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납니다. 그때 허셜 포드 목사님은 그 청년 사업가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수익이 너무 커서 11조 헌금하기가 어렵답니다. 수입의 규모를 훨씬 줄여주셔서 11조 내기에 용이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출석하고 싶지만은 너무 바빠서 못 나온답니 사업장도 적게 줄여주셔서 주일날이 되면 교회 잘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크게 회개를 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기업이 커져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11조 내려니까 아깝거든. 10만 원 들어올 때 만 원 내는 거는 누워 떡 먹기인데 1억이 들어와서 1000만 원 내기는 좀 그것도 100억이 들어와서 10억 내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시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서 11조를 못 댄다고 하니 사업을 좀 줄여주시고 회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시간이 안 돼서 교회 못 나온다니까 사업 좀 줄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수가 저기 찌른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기업이 엄청 발달한 것을 그 책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세 번째 대지가 관심, concern. 누가복음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쩔뚝거리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구원에 초청받았던 사람,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은

0: 한 사람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구원의 잔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람을 초대합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대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핑계만 대고 안 옵니다. 주인이 기가 막혀 명령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초대하라. 몸 불편한 사람 초대하라. 맹인들을 초대하라. 쩔뚝거리는 사람을 초대하라. 미완성, 잔치가 아직 incomplete. 누가복음 14장 22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지금 십자가 옆에 자리가 있습니다. 구원 초대에 자리가 많이 납니다. 어서 오세요. 순종하세요. 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상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방이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도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There's a room at the cross. 초대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강권하여서 초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핑계는 오늘서부터 없어져야 됩니다. 장로하려면 해야 됩니다. 집사하려면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격 있는 목사 한 사람도 없어. 자격 있는 장로도 한 사람도 없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성경 보는데 왜 핑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핑계가 있습니까? 봉사하는데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직 초대를 했는데 안 오면 가서 강권적으로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데리고 와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내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인가? 내가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사명.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기다리지 마세요. 아직 구원의 초청 못 받았으면 오늘 나오세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제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홍열 목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외모.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0: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삭임을 거부하세요. 그 대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 초기라 병원도 가고 목에 좋다는 것도 뿌리면 되겠지 했는데요. 결국 심하게 앓고 나서야 감기가 나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뭐 감기로 엮을 이 얘기는 아니지만 지나가야 할 것은 결국 지나간다라는 것이고 피할 수는 없어도 그 시간은 분명히 지나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지나가는 길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거쳐야 할 것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지나갈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5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세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FM98.1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고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악인을 바로 벌하시는 아버지를 꿈꾸는데요. 내 눈앞에서 보이는 바로 지금 뽑아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리하시지 않고 참고 기다리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아주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날까 고심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기회를 얻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열매 맺을 때에 내가 가라지가 아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기다림이라고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나를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문인데요. 우리도 가라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기다림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결실이 맺히는 풍성한 가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묶인 자가 풀려나는 은혜의 현장이 이곳 경남 땅에 펼쳐집니다. 스프루스 파인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로키 브렌치 목사가 경남의 성도들을 위해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에는 진해 침례교회에서 신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 전도와 실제 생활 속 돌봄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회복에도 힘썼던 로키 브렌치 목사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무너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병상에 있던 이들을 일으켰던 그 능력이 채워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임하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전이나 오후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각각 오전 집회와 오후 집회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기다림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기다림이라고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용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를 본문으로 새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 계명은 누구에게 준 계명이냐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주었고 그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요약하면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을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셔요.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열두 제자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오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받았던 율법은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행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행위에 관한 법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계명이라면 이 새 계명은 오늘 교회, 오늘 이 계명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복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복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고 왜?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는 내 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절망을 느낄 때가 우리는 참 많아요. 왜? 우리 너무너무 이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 말은 좋은데 가슴은 답답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인데, 이 계명은 누구한테 준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만, 나는 알수 없지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들. 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희생정신이 아닌 주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한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복음에는 율법과 다른, 새 계명에는 옛 계명과 다른 뭐가 있다고요?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지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나를 거절하지 않는, 넌 못생겼어, 너는 가난해, 너는 배우지 못했어, 넌 도덕적으로 실패했어라고 하는 많은 이유 때문에 내가 거절당하고 외면당할 때 우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이 거절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라는데 왜저 사람은 나를 받아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계명은 목사인 저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이 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왜이 계명을 당신이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이 계명은 왜 당신은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따라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나를 받아주지 않느냐고, 당신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이 계명은 누구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나에게.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늘 다른 사람은 이러하다, 다른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하면서 나는 마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 사랑에서 외면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이 계명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고 준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나에게 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고, 이 계명은 바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그 사람을 품고 사랑

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 자, 이 계명을 받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난 상처받았어, 난 시험 들었어, 그럴 수 있나요?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설교하든지 십자가를 망각하고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은 그 누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랑의 표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지만 사랑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내가 이 사람과 사귀어서 나한테 이득이 될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망각한 사람들은 항상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그 사랑은 전혀 내가 사랑하고 희생해도 돌아올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동일한 사랑으로, 그 기준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원수,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원수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까? 우린 불가능합니다. 분노가 끓어오르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항상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수준의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하셨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한두 번도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70번에 7번, 아니 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창자루로 찔렀던 그 사람도 용서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로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평생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아내를, 남편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이기적이라고, 아내가 이기적이라고 그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서로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인류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받은 내 가족, 교회 안에 지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를 사랑한다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함께 누가 더 크냐 경쟁하며 싸웠던 그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비록 나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하지만 위로하고 있습니까? 괜찮다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공동체, 때때로 힘들지만 참아주는 공동체, 그게 이 공동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결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참습니다. 내가 이 인간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자식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참아요. 참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참고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상처가 아닌, 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 이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 서로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형제와 자매들, 부부,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고 또 교회 안에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겼던 이 세 계명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자기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그 공포 속에서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힘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항상 인간관계 위기가 오고 교회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느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의 섭섭함과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망한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이 땅의 가정들도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마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을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아버지와 창세전에 있었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보내서 시키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신 소망이 뭘까요?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받고 천국에서 살자,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것이 다였을까요? 천국은 그냥 용서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으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시키신 일,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충만하게 담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룰 수 있고,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신 예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이루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저 천국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왜 나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나한테 손해보고 살라는 얘기잖아요. 이 계명은 희생과 손해를 동반하는, 그렇지만 이 계명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을 거절하고 마음의 벽을 세우듯이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고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전에 누가 어떤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고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구약의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계명을 받았지만 행위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만 용서를 받은 사람, 전적인 용납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제자도입니다. 그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제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용서로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때때로는 이기적인 남편, 때때로는 이기적인 그런 아내, 또 때때로는 수없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 자식들에 대한 섭섭함,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의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노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때때로는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 그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그분들은 어쩌면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분들을 품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멀리하고 그냥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 내 어머니의 딸, 나는 이게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0: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내 삶에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죄는 나에게 없습니까? 그런데 그 용납받을 수 없는 죄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또 교회 안의 지체들을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영광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산영광침례교회 055-245-2361번으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우리들 교회 손윤상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는 지혜와 기도의 무릎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에게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은혜를 베푸시어 모든 가정이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세워진 가정들을 통해 이 나라의 도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적 대각성과 회복의 역사가 각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 기다림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기다림이라고 남겨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단어 기다림입니다.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요, 기다림입니다. 지금도 출석 단어를 기다리고 계셨죠? 기다림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감기 걸린 얘기로 함께 했어요. 초보한 감기라서 잘 예방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결국에는 많이 알았습니다. 감기로 엮을 얘기는 아니지만 거쳐야 할 건 항상 거치게 되고 지나갈 것은 지나간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셨고요. 피해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길에도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놓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다림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결실이 맺히는 풍성한 가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묶인 자가 풀려나는 은혜의 현장이 이곳 경남 땅에 펼쳐집니다. 스프루스 파인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로키 브랜치 목사가 경남의 성도들을 위해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에는 진해 침례교회에서 신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 전도와 실제 생활 속 돌봄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회복에도 힘썼던 로키 브랜치 목사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무너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병상에 있던 이들을 일으켰던 그 능력이 채워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임하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전이나 오후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각각 오전 집회와 오후 집회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합성 감리교회, 저녁 7시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말씀 집회에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힘내
1: 송.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힘내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힘을 주실지 퀴즈로 만나봅니다.
0: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찬송이 무엇일지 맞히는 겁니다.
1: 자, 바로 그 찬송은 무엇일지 보기 주시죠.
0: 1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 요즘 갈수록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네, 그러고 보니 목사님 네. 문제 내느라고 네.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0: 맞네요. 네,
1: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과 함께하는 힘내송입니다.
0: 아주 좋습니다.
1: 자, 오늘 어떤 찬양인지 퀴즈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무엇일까요?
1: 사랑이 주 포인트네요.
0: 네.
1: 제목은 무엇일지 1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정답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들으시면서 정답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0: 방금 들으신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사랑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묵상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줄지 기대를 하면서 목사님 나눠주시죠. 네.
1: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도에 관한 간증을 참 좋아하잖아요.
0: 네.
1: 예를 들면 이런 간증이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0: 아.
1: 기도했더니 막혔던 길이 열렸다.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뭐 기적이 일어났다.
0: 네. 그러니까
1: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감동도 되고 힘도 나요.
0: 근데 저는 사실 네. 그런 간증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1: 맞아요.
0: 왜 나에게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없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1: 아 그렇죠. 뭐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남의 간증을 듣고 예. 주로 감동을 많이 받죠. 아무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조금만이라도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으면 굉장히 뭐 감사가 넘치잖아요.
0: 네.
1: 근데 성경에는 조금 이상한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0: 네.
1: 그것도 뭐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려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자
0: 네.
1: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의인
0: 50명
1: 그렇죠.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뭐 10명까지 내려가요.
0: 네.
1: 무려 6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서 수정해가면서 기도했던 것이
0: 네.
1: 실패한 것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이런 질문이 들어요. 굳이 성경은 그냥 성공한 기도만 쓰면 사람들이 좋아할 내용인데 굳이 실패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왜 기록해놨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0: 네.
1: 여기에 이제 기도의 중요한 비법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0: 여기부터 귀를

0: 쫑긋 세우겠습니다.
1: 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이전에 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제 불러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죠.
0: 네.
1: 내가 하나님을 소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초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 계획에 참여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 뭐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끝난 그런 실패한 기도였을까? 뭐 이걸 살펴보면
0: 네.
1: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죠.
0: 소돔은 멸망을 했지만 롯은 살 수 있었네요.
1: 맞아요. 정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어떤 기쁜 소식,
0: 네.
1: 복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1: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0: 네.
1: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1: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이제 의인을 찾잖아요. 의인이 어디 있는가. 의인 열 사람을 마지막까지 애타게 찾아요. 그러니까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지만
0: 못 찾았죠.
1: 못 찾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그 족보를 통하여서 마침내 참된 의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당대에는 의인을 못 찾았어요. 의인 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의 족보와 계보와 시간과 역사를 통하여서 의로우신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0: 여기까지 내려오는군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국에는 네. 실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응답받은 거죠.
0: 아멘.
1: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 참 조급증이 나니까 그
0: 네.
1: 하나님은 없다 뭐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냐, 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면 허물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자기 두려워가지고 예쁜 아내를 자기 아내 아니라고.
0: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1: 이런 남편이면 뭐 사랑할 수 없지
0: 네,
1: 않겠어요?
0: 이미 뭐.
1: 맞아요. 빵점이죠, 빵점. 제가 제 아내한테 이랬다면 뭐 당장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뭐 이삭을 구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죠.
0: 예.
1: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찾아오시고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뭐 어떻게 일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지성이면 뭐 감천이다.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막 부르짖으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0: 네.
1: 오늘 좀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도 뭐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요? 돌아보면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어려움을 이겨낸 것도 아니고요.
0: 맞아요.
1: 우리가 보면 뭐 어떤 날은 하나님 진짜 계셔?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0: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게 뭐냐면 여전히 그때라도 우리를 놓고 있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내 건강 문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묻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세요?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늦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결국 한 가지 고백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님을 끝까지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끝까지 붙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찬송이 그런 찬송이죠.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죄보다 깊고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좀 낭만 가운데 있는 좀 위로가 필요한 그리고 실패한 기도 가운데 좀 낙심하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위로고 감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 뭐 그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더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도 찬송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0: 목사님, 그래서 오늘의 찬송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1: 2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0: 네, 정리 부탁드릴게요.
1: 이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새 아침인데 마음은 새 아침이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 어둡고 우울하고 특히 남자들은 가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각동원서 가정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과 함께 힘내송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기다림이었고요. 샵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나는 지혜다. 분별이 나의 옆집에 살고 지식과 신중함이 같은 동네에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악이 드러나는 여러 방식, 곧 교만과 오만과 거짓된 말을 지독히 싫어한다. 유익한 조언과 건전한 상식은 나의 주특기. 나는 통찰력인 동시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입법자들이 공정한 법을 제정한다. 내 도움으로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이를 만나준다. 부와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명예와 명성이 나와 동행한다. 내가 주는 이득은 고액 연봉보다 더 값지다. 내게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너희는 의의 길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다니는 길이다. 나는 정의의 대로 한복판에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두 팔에 한가득 생명을 안겨준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앞서 주권적으로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첫 작품, 근본 작품이다. 나는 오래전 땅이 시작되기도 전에 생겨났다. 바다가 생겨나기 전, 샘과 강과 호수가 생겨나기 전에 세상에 등장했다. 산들이 조각되고 언덕들이 모양을 갖추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나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평선을 활짝 펼치시고 토양과 날씨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시며 하늘을 든든히 제자리에 두시기 오래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분이 바다 둘레의 경계를 정하시고 광대한 하늘을 조성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만드셨을 때 그분이 바다의 경계선을 그으시고 진입금지 푯말을 세우신 다음 땅의 기초를 놓으셨을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했다. 나는 날마다 거기 있으면서 기쁨의 손뼉을 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 사물들, 생물들과 함께 인간 가족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했다. 그러니 친구들이여 잘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이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절제된 생활에 주목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네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내 말을 듣는 이, 아침마다 깨어나 나를 맞이하는 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응하는 이는 복이 있다. 나를 만나는 이는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친다. 나를 거절하면 죽음과 불장난을 하게 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잠언 8장 12절에서 3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사기는 영적인 타락이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적인 타락이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사회의 타락이 마지막 최종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의 그 존엄성과 그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사사기는 불안하게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반복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다 상실되고 서로를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사사기의 마지막이 끝나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사회가 부패하게 되고 사회가 부패하니까 사람이 그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그 타락의 정도를 재는 척도가 있다고 한다면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에 어떻게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둘 정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 모범이 되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둘 정도로 사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그 레위인을 버리고 바람을 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갔을 때 그 기부와 성읍에서 불량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불량배들은 동성애를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자기 살자고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밖에 내던졌는데 그 여인을 성적으로 윤간하는 너무나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저는 그 불량배들이나 그 사회의 타락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가 살자고 문을 두드리며 외치던 그 불량배들에게 자기의 첩을 문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 한밤중에 그 추운 그 밤중에 그 여인이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당한 고통과 아픔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다 채우고 나서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버립니다. 그 여인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 집을 찾아가게 되고 그 집의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이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첩이 거기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첩이 그 문 앞에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놀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여인을 붙잡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치유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문을 열고 그 여인이 문고리를 잡고 죽어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자, 이제 집에 가자. 그렇게 무심한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고 울어야 되는 것이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인간의 감정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기본적인 것이 얼마나 이 죄 가운데서 다 허물어졌는지 그 죽음 앞에서 밤새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전혀 공감할 수 없고 빨리 일어나라고 가자고 얘기하는 이 레위인의 이 모습 그만큼 그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부서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레위인은 자기가 당한 그 수치와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고 그 여인의 시신을 열두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두 지파에 다 보내서 공분을 일으키고 그래서 베냐민과의 전쟁이 나고 그 베냐민 지파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 제노사이드라고 하잖아요. 한 인종을 다 죽이는 거. 그런 일들이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의 비극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인간의 죄가
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0: 망가뜨리고 한 인간의 그 존엄성과 가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처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작은 한 구절로 시작을 했는데 아주 작은 것 같은 죄였는데 그것이 그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고 한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을 아무리 촘촘히 만든다고 해서 죄가 정말 사라집니까? 죄도 첨단화되고 있는 거예요. 죄도 그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제도 속에서 인간을 선하게 만들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킵니다. 그리고 문화도 만들어서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선화시키려고 순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정말 사라집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죄가 얼마나 더 악해지고 독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의 참혹한 모습, 그 죄의 무시무시한 모습,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고 있는데 그 사사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극과 이 사슬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과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과 권력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라. 나를 위해 너의 인생을 바쳐라. 내 왕국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드려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과 힘을 틀어지고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들을 통제합니다. 그들을 발판 삼아서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왕좌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의 피를 요구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드리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힘과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도리어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비극을 끊어낼 유일한 답은 그래서 오직 한 분뿐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진정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 내 왕좌의 자리에 내가 있거나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뭔가가 다른 것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사사기의 결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바뀌게 될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계실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 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제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홍열 목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외모.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삭임을 거부하세요. 그 대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김창완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현숙입니다.
2: 창원 극동방송 설립을 위한 7인의 기도 모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제가 그 해에 여전도 회장이 됐었어요. 또 부산에서 여전도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그래서 신방을 하는 중에 제가 마산 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산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갈급하시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있을 때 그 무슨 복음 방송을 들으셨던가 봐요. 근데 창원에 오니까 아무 저기도 없어서 너무 갈급하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부대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면서

0: 그래서 7이 완전수니까 7명만 만들어 보라 그러셔요. 근데 방송사에 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뻔뻔한 소리를 못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는 쉽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집사님이시죠. 그 당시에는 신권사님한테 갔더니 그러자고 한 주만에 그 여섯 분이 됐어요. 전도사님까지.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한 달쯤 지났을까요? 타교에 있던 어느 집사님이 어떻게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우리가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듣고 그래서 오셨어요. 그때부터 같이 합류해서 일곱 명이 됐죠. 그래서 진짜 만 5년을 거의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우리 일곱 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지키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 창원동 방송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0: 그때 오셨던 표부장님이 계셨어요. 방송팀, 방송부장으로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가서 뭘 이렇게 기도도 하든지 뭘 좀 멘트도 따고 해야 되는데 만나서 장비가 없으니까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CBMC라고 기독실업인의 명단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여러 분이 있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저도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그 장로님께 사실은 그 지금 이렇게 해서 허가는 나고 했는데 그렇게 장비가 없어서 근데 그래서 장로님께 도움을 좀 부탁드리려 그런다 그랬더니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고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얼마냐고 그러셔서 그게 뭐 한 200 몇십만 원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비를 사가지고 그 나갈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주셨지만은 그런 사랑과 열심이 사실 이 경남에 있는 많은 분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재영 장로님 그렇게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방송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역량을 키워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2: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P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10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10월 20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는 10월 22일 목요일 동광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양교회에서,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 10월 27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통영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성시화를 위한 가을 부흥축제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고성제일교회에서 백동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7755-3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동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7200-273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호 당신의 날 진주 나들목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찬양과 말씀, 간증과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4584-063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이정용 초청 1025 전도축제가 10월 25일 주일 저녁 7시 신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42-646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2026 새생명축제 소풍이 10월 25일 주일에 열립니다.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는 배성현 목사님, 오후 2시에는 배우 정혜리 권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 010-2573-81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기념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랑의 책 기증 운동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도서는 2021년 이후 출판된 도서이며, 자세한 문의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해 기독교연합회 연합 부흥성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진해 침례교회에서 권준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2-4644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교회에서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우리 동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 전액은 우리 동네 장학금과 국내외 구호 및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055-285-977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2026 추수감사축제가 11월 1일 주일 오전 11시 통영 복된 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038-392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가뭄 속에 시작되는 영적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창세기 42장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요셉을 통해서 7년 때 기근이 바로 애굽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땅에도 불어닥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이 기근이 몰려오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어야만 했어요. 드디어 야곱이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애굽에 양식이 있다 그러는데 양식 좀 사러 갈 생각을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왜 이 아들들이 애굽에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바로 야곱이 있거든요. 자기가 팔아버린 야곱이 있거든요. 22년 동안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들, 숨겨진 이야기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형제 간에도 그리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그들은 관계가 메말라가기 시작했어요. 밖에 다가오는 기근보다도 더 깊은 기근이 가족 안에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가족 간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대화가 메말라가고 내 안에 용기가 메말라가고 의욕이 메말라가서 그냥 주저앉고 그리고 가만히 있고 싶을 때.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그 가뭄 가운데,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초점 맞추면서 믿음 생활 속에서 다시금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 뭘까 할 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본문 1절 2절 보면 그런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바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러 왔는데 아들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촉하고 베냐민만 남겨놓고 10명이 그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6절 가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역사상 장엄하고 소름 돋는 그런 역전의 재해가 이루어지죠. 6절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평범하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총리라고 하는 이 단어 살리트라는 것은 단순한 관직이 아니라 생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력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형들이 절하다 하라는 히브리어 샤라는 것은 몸을 완전히 땅

바닥에 붙여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샤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했냐면 창세기 31장 7절 9절 두 번 등장해요. 22년 전에 17살 소년이었던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 있는데 꿈을 꿨다가 꿈 얘기를 했다가 그 곡식단이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하다가 그것 때문에 팔려가게 되고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의 시작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는데 그 꿈에 엎드렸다는 이 표현이 동일하게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형들은 그때 화가 나서 그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37장 20절 보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웅덩이에 넣으면 꿈이 묻히는 줄 알았어요. 팔면 그 꿈도 팔려져서 눈앞에 사라진 줄 알았어요. 감옥에서 애굽의 종리로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그 꿈을 이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을 보면서 자기도 잊혀졌던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난 거예요.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이 그 별들이 절하는 그 꿈. 그런데 지금 현장에 그 꿈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지만은 그 꿈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2년 전에. 왜 22년이냐? 요셉이 17살에 팔렸잖아요. 야곱의 총리 대신이 서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른이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양식 사러 올 때는 흉년이 되고 한 1, 2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생각한다면 22년 전의 일이라고 그렇게 추산할 수 있어요. 옛날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일의 연속들. 왜 형제들이 나를 팔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를 노예로 팔아서 고생할 뿐 아니라 노예로고 있었는데 그 노예에서 끝나지 않고 죄수로 가가지고 죄수로 고생하고 죄수로 끝나지 않고 꿈꾸어서 이 불안해하는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2년 동안도 소식 없다가 되어졌던 모든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이 언약이 단순히 그 요셉을 위한 것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노예로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행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와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뭄이 와요.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오고 내 삶이 메말라가고 내 인생이 참 물이 풍족한 그런 시내까지 안고 바닥에 다 보이고 갈라질 만큼 마음이 다 갈라질 만큼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사역을 정리하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고백을 그냥 입술이 아니라 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지금 과제가 산적한 이 나라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게 사니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나라 또 담임 목사가 바뀌는 시기에 우리 성도들 그 삶이 어려우신 건 아닌가 하는 그 생각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것을 믿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을 4대 만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초창기 선교사들이 이 나라 와서 자기가 선교한 이 아무개 나라, 이 한국 조선 땅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뿌렸던 피와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와 화목함의 화해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우리의 죄나 우리의 불안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지 상처 준 거는 기억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줄 모르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상담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거울처럼 비춰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만큼 상처를 주는지 보게 하는 게 상담이거든요. 상담을 받아보면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되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이 담을 쌓아요. 근데 나만 담 쌓는 게 아니고 나와 만나서 관계가 산 저 사람도 같이 담을 쌓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쌓은 담을 내가 허물어뜨리는 것, 그것이 용서예요. 그러나 화해는 아니에요. 화해는 내가 담은 담도 무너지지만 상대방이 쌓은 담도 무너져서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화해하고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래 돼 있죠.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뜻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 속에 이게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 내면의 말씀의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 용서의 관계를 넘어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란 표현이 많이 들어갈까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래 팔지? 어떻게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노예 생활로 하다가 죄수 생활로 전락했지? 어떻게 내 삶이 그 모든 일이 이 형들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서 그냥 신발 벗어서 기때기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을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때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로 알고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정당꾼이 아니라고 할 때 너희들 정당꾾이라고 혐의를 씌워서 감옥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너희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 중에 한 명이 가서 남아있는 베냐민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요셉은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다가 3일 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다 가고 한 명은 여기 인질로 남아서 그 동생 데리고 오면 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조건이 바꿨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말로 하고 저 총리는 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통역을 세웠지만은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듣는데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1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예글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범죄라는 단어 아쉬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의 사악함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와요. 바로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님 살려달라고 외칠 때 죽음이 죄에 오는 듯한 그 두려움, 그것을 아쉬엠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두 번 표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그때 그거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겪는다.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얼마나 동생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루벤이 그럽니다. 내가 동생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그 동생을 구덩이도 집어넣고 팔아버리고 그 피값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우리가 피값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들의 본심을 알게 된 거예요. 저들이 여지의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자기 동생, 배가 똑같은 동생 베냐민을 학대하고 있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 연결되게 되었어요.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하나님 화해 길로 하나님은 준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요, 더 깊은 골이 생겨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원치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화해와 용서를 하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왜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가할 사명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 12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언약의 백성들로 살려면 그들 속에 화목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형제간에, 그래야 축복의 줄기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어렵게 하면 이 축복의 줄기가 끊어져요. 제 표현이 조금 약간 샤머니즘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에요.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집에 복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게 끊어져요. 근데 화해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가 흐르게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인생 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금했던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뛰쳐나갔잖아.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 죽음에 대한 저주, 노동에 대한 저주, 해산에 대한 저주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이들을 용서하고 기다린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용서하셨고, 용서로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화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신가 하면, 너희들 세상 살면서 용서해라. 그는 내가 용서해주면 저 사람은 이익 볼 것 같아서 용서를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라.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살지 말고 과거는 과거로 보내라. 그리고 화해해라. 상대방이 화해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 저들도 용서하고 화해 마음으로 자기가 만든 담을 스스로 허물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용서해야 될 사람. 여러분 속에 아직도 부모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형제간에도 대화 안 하는 사람 많고요. 그런 어떤 가족 간의 어려움들이 적지 않게 이 세상에 많아요. 나 저 사람 안 봐하는 것도 막 많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쌓은 담을 헐어버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오염되면 뭐예요? 오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의 통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미움과 증오의 통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랑과 그리고 평안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셔서 이 약속의 언약의 형제들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이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시므온을 남겨놓고, 인질로 남겨놓고 가다가 요관에 가서 그렇게 물건을 풀어보는 중에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곡식 대금으로 줬는데 그 돈도 있고 곡식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혐의를 벗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정말 정당꾼으로 여겨서 정말 저 시므온을 죽이겠고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할 때 처음으로 이들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고 화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이 형제들이 왜 그랬느냐,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살아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다 그랬어요. 무서웠다 그랬는데 이 표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혼이 빠져나갔다 그랬는데 이 마음 속에 혼이 빠져나가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 죽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실 때가 참 많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보고 계세요.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소상하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서히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오늘 내 삶을 결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참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이 1948년도 8월 15일이죠. 이스라엘의 건국은 1948년도 5월 14일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하스몬 왕가가 조금 생기면서 조금 있다가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공격해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랬는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려 2000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역사상 이 역사 속에 태어난 나라도 많지만 없어진 나라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없었다면 이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그 쫓겨났고 흩어졌던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소름돋지 않아요?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언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면서 용서하고 화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내 손녀딸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이 작은 물질이 솔직히 뭐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파를 통해서 이제 나같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내 자식의 이름으로 또 하늘의 상급도 쌓였으면 좋겠고 그들이 내 자식들이 또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으로 왔으면 좋겠고 세상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자식 이름 그리고 남편 믿음 좀 더 굳세고 남편도 지금도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방학인데 그런 마음도 있고 믿음의 반석에 좀 세워주시기를 원해서 가족 이름으로 하게 됐어요. 전파는 많은 사람이 듣잖아요. 전파 선교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자녀가 가족이 긴 영적인 방학을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며 양명의 집사님은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심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 자녀의 이름을 가족의 이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건 어떠세요? 지역번호 055-269-9810, 269-9810 장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있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손 씻으면서 혹시 엄지손가락 챙기셨나요? 손을 씻을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곳이 바로 엄지라고 합니다. 손바닥은 열심히 비비는데 엄지는 슬쩍 빼먹는 거죠. 자,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는 엄지를 따로 감싸서 돌려 씻는 단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제일 바쁘게 일하는 손가락인데 정작 씻을 땐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엄지들이 있습니다. 매일 밥을 챙겨주는 가족, 늘 곁에 있는 동료, 그리고 숨쉬듯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가까이, 너무 당연하게 있어서 오히려 놓치기 쉬운 것들인데요.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부터가 은혜인데 말이죠. 자, 오늘은 잊고 있던 엄지 하나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고마운 누군가에게